내가 잘못 고르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고르거나 골라놓고도 후회를 하죠.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살려고 하다가 정작 한 걸음도 못 내딛곤 합니다. 가끔은 선택지를 일부러 줄여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혹시 지금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멈춰서 계시다면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일단 한 걸음부터 내딛는 건 어떨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요. 마음이 자꾸 나뉘면 어디로도 못 갑니다. 여기는 뿜뿜 부활이요. 저는 이건 수미.

뉴스타트 소리 L 형님들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보면서 6월 10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프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뿜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오늘 내 얘기인가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 바빠 현대사회 알쏭달쏭 스마트 세상. 요즘 이 현대사회에서 뭐 하나 주문해서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뭔 옵션들이 그렇게나 많은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기 음식 하나만 시키려고 해도 착한 맛부터 순한 맛 조금 덜 순한 맛 약간 애매하게 순한 맛 매운맛 약간 조금만 더 매운맛 뭐 더 매운맛 완전 매운맛 이건 먹으면 큰일 나는 맛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걸 뭘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네. 뭐 등심에 차돌에 묵은지에 햄에 뭐 저기 어묵에 떡에다 굉장히 많고요. 카페도 굉장하죠. 카페는 뭐 더 심합니다. 저는 요즘 카페 가면은 잘 못 시켜요. 그래서 그냥 예 그냥 뭐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 참 선택지가 참 다양합니다만 이 선택지가 다양한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그 너무나도 많은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나아가게 좀 힘들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뭐 하면 뭐 물론 좋은데 때때로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다 보니까 정작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금씩은 선택지를 좀 줄여나가는 것. 그래야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멈춰서 계시다면 오늘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일단 한 걸음을 내딛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눕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자꾸 나뉘면 어디로도 못 간다고 하니까 오늘 그 마음을 정해보는 그런 하루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함께 공유해드립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병욱 씨 건디보다 더 좋은 PD는 없을까? 뿜뿜보다 더 재밌는 라디오는 없을까? 라고, 예, 선택지를. 네, 헤이! 예, 예, 예! 선택지 하지 마. 하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예, 뿜뿜 라디오로. 예, 딱 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그 묵상의 오남용이에요. 예, 오용이다. 이런 말씀 전에 드리면서 뿜뿜 라디오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찬양과 함께 출석 체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투 월십이 찬양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플레이트 워십의 주와같이 길가는 거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 건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연이 찬양합니다. 자, 우리 진상철님, 꿈을 하나 꿨는데 건디가 나왔더라고요. 상철이 상철이 진상철이 너 요즘 안 보인다. 아, 꿈에서 그러시길래 눈 뜨자마자 출석 체크합니다. 예수로 사네. 꿈에까지 찾아가서 출석 체크하는 라디오라고. 새 힘을 얻어
1: 믿음으로 진상철 내 영혼
0: 승리해. DJ가 잘 도착을 했네. 자, 또 꿈에 DJ 나온 분 계세요? 어서 출석 체크하세요.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갔네. 지연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갑자기 콘센트 팍 뽑았나요? 네. 급하게 퇴장하신 우리 지현씨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6월 10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yes,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7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한분한분 한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상철씨께서 예, 꿈속에 DJ가 나와가지고 너 요즘 안 보인다 라고 해가지고 출석 체크 급하게 해주셨고요. 정보경씨, 저는 까마귀가 요란하게 울었습니다. 근데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병원을 한번 예, 가보시기 바라겠고 푹 주무셔야 돼요. 예, 우리 보경씨가 요즘 조금 이렇게 잠이 부족하셨나봐. 예, 그래서 푹 좀 숙면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생시 쪽에 가깝다. 예. 보통 까마귀 울음소리는 생시 쪽에 가깝다. 이런 말씀 가볍게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457님 함께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9622님, 건피디님 너무 웃겨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직 뭐 한 것도 없는데 예.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9622님 예, 계속해서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띠니띠, 건디건디 그래요, 지구 끝까지 찾아와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뿜뿜 라디오 자꾸 이렇게 뭐 출석 체크 조금 경의 여기고 응? 좀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뭐 자꾸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뭐 안 오고 응? 오랜 기간 장기 동안 이렇게 결석하고 이런 분들 DJ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구 끝까지 찾아와 달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갈게. 기다려요 띠니띠, 기다려. 내가 갈게. 자, 여러분들은 예외는 아니에요. 예, 디제이가 정말로 여러분들 계신 그곳까지 쫓아갑니다. 진짜래요. 예, 전화합니다. 예,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셨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떤 그 330만 우리 청취자가 예, 이분이 이래서 방송을 안 들었구나. 요런 거 경험하지 않으시려면 예, 좋은 말씀 드릴 때 출석 체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래 씨, 질척거리면 매력 없어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예, 매력으로 승부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질척으로 승부합니다. 예. 계속 질척거립니다. 끝까지 질척거릴 거야. 김영희 씨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커피는 냉커피가 최고죠. 라고. 아, 오늘 메뉴 얘기했더니 냉커피로. 예, 좋다. 좀 카페에 냉커피가 없더라. 예, 아이스커피라고 해야지. 냉커피라고 하면은 예, 없더라고. 그런 메뉴는 없더라고. 예, DJ도 냉커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95071, 건디 저희 집 와서 같이 청소 좀 해주세요. 시원한 미숫가루 타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런 격한 초대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DJ가 또 청소 좋아해요. 예, 청소 좋아합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모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9507님 얼마나 모여있는지 조금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혜선 씨 출석 체크 강요 안 하신다더니 앞으로 자발적으로 할게요 라고. 제가 그랬나요? 강요를 안 하는 날도 있고 강요를 하는 날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예, DJ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못하게 되다 하겠습니다. 조금 부끄럽네. 요거는 좀 부끄럽네. 예, 사람이 조금 일관적이어야지, 그지? 예. 좋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그거 출석 체크 강요 쪽으로 조금 이렇게 입장 정리 좀 할게요. 예, 강요를 조금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러려고. 네,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자, 출석 체크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어서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출석 체크와 함께 자, 오늘 말씀 퀴즈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 퀴즈. 오늘의 말씀을 쭉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예 거의 뭐다 드리는 거지. 이건 퀴즈라고 할 수도 없어.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그만큼 잘 묵상해보자. 이런 의미로다가 달려가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전송해 드리고 있어요. 다음 말씀 가운데 예. 빈칸은 무엇일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뿅뿅뿅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과연 이 뿅뿅뿅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중두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뿅뿅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나누지 말고 한데 모아가지고 한 걸음부터 내딛자라고 오늘 한번 나눠봤었죠.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뿅뿅뿅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

보고 있습니다. 전송해드리고 있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뿅뿅뿅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 글자는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번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의 막간 말씀 퀴즈,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두 뿅뿅뿅을 품어서 뿅뿅뿅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입니다. 예,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뭐가 쓱 지나갔는데 예, 두 뿅뿅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지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두 마음이었습니다. 두 마음. 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한 대 모아서 한 걸음을 내딛어보자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병래 씨 두 루미라고 예. 했었습니다. 잘했다. 두 루미. 잘했네. 잘한다. 위트가 있다. 조병래. 잘했습니다. 새끼라를 품어. 예, 새끼라. 새끼라도 많이 품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두 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4380님 오늘 첫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뿜뿜라디오 가족이 되어라. 자 이수홍, 최근 타 방송국을 즐겨 듣다가 다시 복귀한 1인입니다. 치킨 상품권 받고 눈이 멀어서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신났으나 마음 한켠이 늘 편치 못했었는데 간만에 들었는데 찔리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예, 어디인데요? 예, 어디 듣고 왔어요? 네. 아니 나도 한번 들어보게. 예. 아니 한번 들어보려고 그냥 들어보고 DJ도 뭔가 배울 게 있나. 예. 항상 배워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킨 맛있었니? 예. 오늘은 잊고 지. 맛있겠지. 예, 치킨 맛있고. 예. 하여튼 잘 돌아오셨고, 예, 잘 돌아오셨고. 사랑해요. 예, 이수홍. 예, 사랑한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좀 배우려고 그랬더니 조병래 씨, 예, 치킨 받으려고. 제가 치킨 받으려고. 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조병래! 야, DJ로 아주 간파하는 분이네. 아주 훌륭한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최병혜 씨. 너무 재밌어서 로그인이라는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라고. 아, 잘 오셨습니다. 아, 그걸 해내네. 이제는 쭉 가는 거예요. 최병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펌펌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9시 34분입니다. 자, 최병희 씨 로그인이라는 그 어려운 걸 해내시고 오늘 드디어 우리 펌펌 라디오의 본격적인 가족이 되신 우리 최병희 씨께서 별담을 물어보셨습니다. DJ님 중간중간에 찬양 따라 부르시는 거죠? 소름 끼치게 잘하세요. 목소리가 금수저네, 금성대. 이번 곡은 안 계신가 봐요. 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예. 아, 슬슬 묻어가고 있어요. 예, 슬슬 묻어가고 있고, DJ 목소리가 조금 잘 들릴 것 같은 찬양에는 안 들어갑니다. 잘 묻혀갈 만한 곳에만 이렇게 해서 묻혀갑니다. 예. 아, 칭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장경화 그리고 김지태띠도 함께 달려가고 있고 수혜수혜 박수에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올리면서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넛 시간 쇼미더 거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거니 디제이 거니가 MC 건이가 랩으로 찬양을 불러드릴 겁니다. 아, 기존에 있던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랩비트에 쓱 얹어가지고 랩으로 들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 랩을 잘 들으시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그 찬양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를 찬양, 오늘 제가 랩으로 여러분께 예, 배달해드릴, 딜리버리해드릴 그 찬양 가사 제가 오늘 받아봤는데 요거네. 예, 요거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된다. 자, 이 찬양이 랩으로 어떻게 소화가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정답까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rop the beat!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트 좀 내려주세요. 예, 감독님 좀 내려주세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훅 지나갔네. 오늘 유독 조금 짧았던 것 같은, 찬영이 짧아가지고 몇 번 돌려 막았는데, 예.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얼마나 정답이 많이 들어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 몇 분께 선물이 나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오늘의 코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기다려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4근 코너 쇼미더거니 정답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랩으로 들려드렸던 그 가사는 어떤 찬양의 가사였을까요? 정답 받아보고 있는데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써신 분들 계십니다. 그 제목이 따로 있어요. 예.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두 글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힌트, 오늘 좋은 날이니까 힌트 조금 더 드릴게요. 초성 힌트. 기억 디귿.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기억 디귿. 자, 정답 무엇일지 어서 어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40초 남았어요.

여기까지 받아봅니다.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찬양 끝나는 여기까지 예 아, 정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우린 하나 아니, 찬양을 부르려고 하다가 정신 차리고 안 불러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안에 우린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두 글자 기역디귿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역디귿 정답은 무엇일지 예,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예 건디라고 옛날 아, 그 기역디귿이네 건디 예, 궁둥 예, 궁둥 뭐야 궁둥 뭐야 예. 자, 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고대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정답은 무엇일지. 아, 이수홍 씨. 아, 치킨 상품권 때문에 타방송사 듣다가 좀 신났다가 조금 마음 한켠 불편해서 다시 오신 이수홍 씨.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EPD님을 두고, 예, 제가, 예, 탕자의 마음으로 메시지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방송 뭔데요? 어떤 방송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안 하나 봐. 예?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잘 하시나 보다, 이게. 자, 과연 그 방송은, 아, 야,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이 그게 아니고.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이제 공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바로 기대였습니다. 기대. 아, 기대가.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개별적으로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으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 찬양을 소개해드립니다. 투 미니스트리가 찬양합니다.

남병순씨 찬양은 들어봤는데 제목은 모르고 있었네요. 기대 저장합니다 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따 만나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해요. 교회가 세상에 조롱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라는 증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로마 시대의 카타콤 교회 같은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될 때는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깨닫지 못하고 악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더 악한 놈을 용인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나옵니다. 아합도 가장 사악한 인간인데 그 아내까지 합쳐서 사악하니까 이건 설상가상을 넘어서 설악가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세상을 만들었고요.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 사악한 때에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일이 없어요. 악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악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악한 왕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설득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아합 왕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동안에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가 죽일까 싶어서 두려워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어요. 그러다가 시돈 땅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셨고 거기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사로밧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먹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부에게 과부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 과부에게 빌부터 살게 하니까 선지자가 극도의 고난과 수치 속에서 살았지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나는 아주

0: 착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항상 고난이 필수였습니다.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아방에게 말했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거야.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말하는데 이건 지극히 온당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그게 그것지요? 옆집의 불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처나 예수나 저들에게는 똑같은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부처가 신이라면 그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어. 그리고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자기들 눈앞에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인가 분명하게 보여주겠어.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신이 났죠. 이제 불구경하게 생긴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잠잠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 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0: 오빠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세계 역사와 한 나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최선의 안보 전략이 마련되게 하소서. 우리의 안보가 오직 주님 손에 있으니 유계공 우리 군을 보호하시고 군 보고마가 가속화되어 군 장병들이 복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 가치를 담은 복음적 문화들이 생명력 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문화 콘텐츠 속의 선정성과 자극, 폭력과 주술적인 내용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선한 가치와 복음이 채워지게 하소서. 노인의 질병과 빈곤, 고립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슴 아픈 현실을 봅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한 생명도 소외되지 않게 하소서. 어르신들을 삶의 서성으로 존경하며 온 사회가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사이의 생명 존중 문화가 회복되어 태아의 생명 보호는 규제 개혁 대상이 아니라 생명 존중의 소중한 가치이며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낙태약 허용을 반드시 막아내게 하소서. 수많은 민원과 고소, 고발이 남

모하는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의 오명을 벗게 하소서. 오직 내 기준과 권리, 법의 잣대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흐름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해와 용서의 온기로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10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달려갈게요. On air, on air.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 2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에어 엉에어 조병래 생기생기 증승기 김미영 이성훈 강수덕 로이씨 정보경 하창수 로즈씨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5706님 오늘 새싹 달고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 아침에 사실은 매일매일 이렇게 뿜뿜 라디오 또 이렇게 또 틀어놓고 또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이러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쉬운 게 아닌데 그걸 여러분들이 해내는 거예요. 예, 이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예, 매일매일 함께 한마음으로 호흡해주시는 여러분들 사랑해요. 예.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정말로 사랑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북청이 누나도 입장 맞춰주셨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2부도 출석체크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 자 2부에서 10분 입장하면 한 분께 20분 입장하면 두 분 30분 입장하면 세 분 이렇게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2부에서 몇 분까지 선물 드릴 수 있을까요?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해서 갑자기 출석 체크 이벤트 달려가고 있죠. 2부에서 또 이벤트를 많이 안 해가지고 오늘은 2부 입장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출첵 이벤트 함께 달려갑니다. 10분 입장 시 1분, 20분 입장 시 2분, 30분 입장 시 3분, 40분이면 4분, 50분이면 5분, 100명이면 10분.

다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자, 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지금 벌써 세 분께는 선물 드려야 되고요.

생명 좋게 있네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2부 출석 체크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출석 체크 이벤트 달려가고 있지요. 10분 입장 시 1분께, 20분 입장 시 2분께, 30분 입장 시 3분께, 1000명 입장 시 100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는 그런 코너. 예, 그래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흔치 않은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예, 10,000명 입장하면은 뭐 예, 1000분께 선물 드리는 거지. 뭐 드려야지. 뭐 기둥 뽑아서라도 드려야지. 그죠? 예. 자, 이벤트 끝났고요. 예, 그만하세요. 이제 예, 그만 들어오시고. 예, 이벤트 끝났고. 자, 이제 몇 분께 선물을 드리게 될지 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분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네 분께. 예. 아, 그냥 예, 찬양하고 나서 예, 한숨 쉰 거예요. 예. 뭐 다행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기분 탓이에요. 예. 네 분 축하드리겠고, 예,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2부에서도 이렇게 느닷없이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문자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하윤 씨, 기둥 뿌리 뽑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예, 그래요. 좋은 각오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DJ가 뭐 여러분들 뭐 그 하려면 뭐 이게 빚을 내서라도 예 하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뿌리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뽑혀.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예. 뽑아주세요. 아시겠죠? 1070님, 피디님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 주느라 힘드시죠? 파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어떤 그 문자들이

DJ에게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자, F예요. 예, MVTI F예요. 예, 대문자 F이기 때문에 곧잘 울어요. 아, 그래서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눈시울이 약간 좀 글썽해져요. 예, 그래서 너무 자주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예, 울면 안 되잖아. 생방송 중에 울면 안 되잖아. 이제 예, 프로니까 나는 예, 아니, 울면 안 됩니다. 매끄러운 진행, 매진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1070님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자, 이은미띠 예배드리러 교회 도착했어요.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오늘 또 교회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 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 아주 잘하는 거예요. 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999님 건디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DJ가 약간 좀 해이해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세요. 예,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이 먼저 아시고 DJ 떼지떼지 해주십니다. 진짜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정신 차려지게 장신 차리게 다독여주시는 예,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정신 단디 할게요. 예, 단디 잡을게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토토무리 함께하고 있습니까? 김수선띠, 저희 딸 하은이 학교에서 해외 체험 학습 갔어요. 해외? 어머, 해외를, 학교에서 해외를 가요? 와우. 아침에 여유롭네요. 초등학 5학년, 6학년들 갔는데 4박 5일로 갔습니다. 와우! 와우! 정말로, 예, 축하할 일이네요. 아니, 축하할 일이죠. 우리가, 뭐,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예, 오해 없기 바라고, 예, 그, 걱정은 조금 되고, 하지만, 조금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여가를 조금 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충전, 개인의 충전의 의미에서 축하할 일이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크게 맞춰서 흥흥흥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혹시나 지금 또 우리 아이들 중에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당히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너무 좋아지고 그러면 안 돼요. 5일 동안 얼굴 너무 좋아지고 이러면 아이가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적당히 좋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엘사씨, 오랜만에 입장합니다. 어제 아들이 육군 대구 훈련소에 입대를 했어요. 어젯밤에 펑펑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은혜로운 축복된 곡들로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사박이 사박이 엘사박이. 예, 아, 또 이렇게 아드님을 또 예, 입대를 예, 하게 됐네요. 아드님께서 입대를 하게 됐는데 아, 우리 부모님들 너무 많이 우십니다. 진짜로. 네, 아들을 군에 보내는 거 진짜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죠? 예, 그리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또 그 마음껏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슬픈 일이죠. 아쉬운 일인데. 예. 아,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아, 지금 그 우리 뿜뿜 라디오에서도 그 군에 보내신, 예, 아드님을 군에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첫 마음이, 아, 몇 달 만에 조금 이렇게. 그래서 휴가를 또 나왔어요. 라고, 예, 그, 또라는 단어를 예, 굳이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 계신데 예, 기르지 마시고 항상 우리 아들 예, 항상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나오면 또 도닥여 주시고 그죠? 예, 또 나왔니? 이러지 마시고 또 그 우리 저기 국군 장병 분들은 그 굉장히 그 섬세해요. 예, 그 시기가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좀 서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요것에 조금 이렇게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라는 말은 쓱 빼주시고 우리 아들 왔니? 이렇게 쓱 안아주시면 너무 좋겠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저도 이제 같이 이제

0: 그 복무를 하던 아그 분이 계셨는데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집에 갔는데 이제 다른 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사를 가셨다고. 예. 그래서 아드님한테 전달이 안된 거예요. 내가 휴가를 나와서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고아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어쨌든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제 벌어지는 어떤 일들, 그때 느끼는 감정들, 이건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광고 하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2: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1: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뿜뿜 솟아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하는 코너죠. 말씀을 채우다. 오늘도 창원 산성교회 이채호 목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도 말씀이 뿜뿜 솟아나길 우리 가운데 예, 그런 아침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하루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본문 말씀, 어떤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게 될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묵상 메시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묵상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깨달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산성교회 이채호 목사님의 묵상 메시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진정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보장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깨달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의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온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전달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지식 전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 그 자체가 말씀의 깨달음을 통로로 해서 한 사람 속에, 한 사람의 인격 속에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 속에, 우리 신자 속에 전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지, 정, 의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를 우리는 전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지식 없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식을 도구로 해서 인간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텍스트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 한 번도 의지가 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 뜻, 목표, 구원의 의지, 축복하심의 의지, 이끄심의 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축복으로 주신 말씀, 지키라고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선한 의지가 계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정서가 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감정이 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정서가 있으십니다. 정서가 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정서, 즉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정서가 먼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의지를 가지시고 그 사랑의 의지가 언어화되고 그것이 계시가 되어서 인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영향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전인격이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정리가 잘 되고 이해를 하고 아울러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느끼며 다른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마귀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가 비꼬는 말로 한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전인격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고백적 지식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교리적 지식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는 실천적

지식입니다. 이렇게 고백적이요, 교리적이요, 체험적이요, 실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자체가 신앙의 근본이요 본질이기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또한 기도와 연결해서도 이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응답이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회복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열방의 아비로 삼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시죠. 혹 5명 부족해서 45명이면 그때도 살려주마. 다시 한번 여쭙지만 40명이라도 살려주세요. 30명이라도 살려주세요. 20명이라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뢰입니다. 만약 1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50명일 때도, 45명일 때도, 40명, 30명, 20명, 10명일 때도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아브라함의 기도에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굿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응답을 받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말씀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단지 지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아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서의 승리도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네, 말씀을 채우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깨달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묵상 메시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아, 그것이 정말로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네. 바라보시는 어떤 그 깨달음인지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1: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복인가, 실제로 얼마나 경험하는가,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의 정서가 있으셨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 우리를 복 주시려는 그 의지가 그것이 말씀 언어화로 지식으로 성경책으로 계시로 주어졌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일단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예. 대부분이 지식에서 머물죠. 내가 안다.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 그 의지가 나의 의지가 합쳐지고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의 정서를 같이 우리가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여기까지 참 나아가는 일이 우리 지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깨달음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0: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이제 지정의까지 네. 예, 지가 정과 의까지 네. 나아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네.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기도와 함께 그래서 기도와 네. 함께 가야 되는 네. 것이고 그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반드시 응답을 받는 그 기도에 네.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네. 반드시 응답을 받는 네. 기도가 되는 것이고
1: 그 말씀을 붙잡고
0: 그렇죠. 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방금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정의에 입각한 네. 그런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네. 것들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참 설레어요. 네. 그 깨달은 말씀

0: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네. 지정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가 네.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1: 그렇죠. 기대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결국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라는 게 어떤 게 좀 틀에 박혀가지고 설렘이 없잖아요. 요즘에 아, 설렘을 잃어버렸잖아요.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막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할 예, 만한 예, 예. 그런 것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죠.
0: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예.
0: 네. 목사님 표현해 주셨던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근거한 예. 기도는 외면치를 못하신다.
1: 엄청 못하시죠.
0: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1: 그렇게 말씀하셨죠.
0: 예. 얼마나 신날까요, 저희 인생도.
1: 그러니까요. 예. 예.
0: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 보시는 네.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또 말씀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참성원 산성교회 이채용 목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지난 주말에는 극동방송 70주년 운영위원회 수련회에 참석했었는데요. 13곳 지사에서 1,000명이 넘는 운영위원님들과 방송사 직원분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처음 참석했던 터라 느껴지는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그 사역을 귀하게 여겨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방송사역을 통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드러나는 것에는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마산 세광교회 김이룡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이제 자주 배우니까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이제 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교회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떤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1: 그렇죠. 저희들은 특별하게 이제 전도에 집중해서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0: 네. 저희 교회도 이제 뭐 전교인 수련회도 먼저 다녀왔고 또 이제 아이들의 수련회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훈련들을 위해서 교회가 애쓰고 있는데요. 또 이제 더운 여름일수록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소망의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입는 놀라운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찬양으로는요,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42년생이신 친정엄마가 MRI를 찍었는데요. 크고 작은 뇌졸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 눈에 폭시 현상이 있는데 이게 뇌졸중으로 인해 그런 것인지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따로 받아봐야 한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학병원 진료가 잡혀 검사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건강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으시고 또한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정엄마가 하나님 MRI를 찍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왼쪽 눈에 복시 현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받고 하나님 의사 선생님의 손길들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에 있습니다. 하나님 조속한 시간 내에 대학병원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료가 확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런 가정들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연로하신 친정엄마가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치료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져서 이 노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은요, 67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위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대장에 안 좋은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검사 비용도 그렇고 용종이 발견되었다니 걱정이 많습니다. 2년 후 다시 검사를 받을 때 깨끗한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예, 2년 후에 정말로 깨끗한 결과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받는 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통하여서 위와 대장 내시경을 하는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좋지 않은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 고통과 아픔, 어려움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2년 후에 다시금 재검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검사를 할 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좋은 결과를 6780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일상생활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잊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하는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40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중2인 조카 박신혁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머리에 물이 차서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5cm 이상 머리 안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수술 예정인데요, 집도하는 어르신들 좋은 컨디션 주시고 또 신경과 장기들 건들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4013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간구의 소원들입니다. 중2인 조카 박신혁,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사쌤의 손길을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지만 우리 사랑하는 조카 박신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집도라는 의사 선생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보좌하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과 가정과 행편들 속에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이를 놓고 기도하며 치료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조카에게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써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삶의 현장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삶의 환경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 은혜가 사랑하는 중인 조카 박신혁에게 오늘 임하기를 소망하고
1: 아멘.
0: 기대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수술하는 가정들 속에서 신경을 건들지 않게 하시며 또한 장기들도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움의 소망의 회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48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언니 김미숙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췌장암 투병 중입니다. 오늘 서울병원에 갔는데요, 배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0: 그래, 치료하는 가정들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도 받고 치료함을 받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언니 김미숙, 하나님 아버지 췌장암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병을 투병하는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언니 김미숙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가 부어있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랑하는 언니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건과 환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랑하는 언니가 이 투병 가운데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치료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2480님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김미숙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속에서 몸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오늘은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7087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오늘 1시에 대학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이 큰데요, 복수차고 숨이 찬 원인이 밝혀지고 잘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절에 다니시는데

0: 구원받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1: 그래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을 만나는 기회. 우리가 삶의 정황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을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7087님께서 사랑하는 친정 엄마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1시에 대학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수가 차고 숨이 차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서 이 검사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음을 잊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랑하는 친정 엄마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정황들 속에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가 7087님의 사랑하는 이 친정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사쌤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음을 잊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171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인의 아들이 5살 때부터 근육이 말라가는 질병을 앓았는데요. 이제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인 부부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천국 소망을 갖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참 감사합니다. 지인을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고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놀라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1716님 시인의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간구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5살 때부터 근육이 말라가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고 이제 15년이 지나서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과 상황이 아픔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산소 호흡기를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인의 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 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간구의 소원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1716님의 지인의 아들 하나님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가족 구성원들이 단단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치료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는 그 탁월한 은혜를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예, 생방송으로 극동방송 우리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다시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0: 고마워서 주무기도 했지만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도의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네, 다음 기도 제목은요, 03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내 가정이 지난주 사랑 나눔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등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새신자 교육도 모임도 잘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허락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3: 네, 계속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아들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 아멘.
3: 하나님 감사합니다. 0316님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아멘.
3: 사랑 나눔 수요를 통하여 사랑한 아들 가정이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리며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탁월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는 이 새가족 공부도 참여하게 하시고 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도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의 시간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아들 가정이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들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0: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이 들려진 말씀을 삶의 정황에서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복된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질 때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0316님의 가정에서 축복의 시간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95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딸이 갑상선이 안 좋은데 어제 내과 진료 결과 갑상선 수치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치료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갑상선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먹는 것, 하나님 복용하는 약, 운동하는 것, 하나님의 또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 모든 것을 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갑상선 수치가 다스려지게 하시며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회복을 누리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어제 병원에 가니 갑상선 수치가 내려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반 은혜를 따라 의사선생님의 손길을 따라 먹는 약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다스려 주실 때 평강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9507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고1 딸이 자퇴를 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고 친구 관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버틸 수 있겠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0: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상담을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딸을 만나주시고 또한 이 사랑하는 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져서 일상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딸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볼 때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딸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랑하는 딸이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친구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로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어서 일상이 가능한 이 사랑하는 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만날 때에 놀라운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이를 배려하며 이해하며 공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 가정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를 보내주옵소서. 이 상황과 행패를 이해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음을 입어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0: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축복의 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92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9세 아들이 6월에 결혼을 합니다. 예비 아들 부부가 믿음으로 더 잘 다듬어져서 거룩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모든 결혼 준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순적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215님의 가정, 사랑하는 아들, 이제 6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 부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여건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그리하여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약의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은약의 자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9215님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15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오후에 디스크스의 수술을 합니다. 수술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2: 저도 허리 수술을 두 번을 했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제 수술이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 이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후에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 수술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첫 번째 수술하고 난 후에 고통과 아픔과 후유증이 있어서 다시금 재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쌤의 손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수술이 잘 되어서 깨끗하게 그 병의 근원이 제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1570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번 과정을 통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그리하여서 건강할 때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흘러보내는 멋진 1570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지금까지 마산 세광교회 김일용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에 최상일 PD, 저는 또감사교회 윤현숙 사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3편의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처한 상황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치기 위해서 일어난 수많은 대적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3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하며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한 상황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대적들과 함께 일어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한 것은 2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

후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치러 올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서 근근히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런 절망의 한마디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구원이 없고 하나님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어떠한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수많은 대적을 보면서, 그리고 아무런 구원이 없다는 이 절망의 말을 듣는 엄청난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코 대적들의 위협과 말 속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그 8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20편 3편의 말씀이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절망의 그말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특별히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목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5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편 3편은 특별히 아침에 드리는 고백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과 대적들의 그 말로 인해요,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긴 밤을 보내야 합니다. 이긴 밤은 잠도 들수 없는 긴 공포와 위기가 있던 그런 밤입니다. 잠들고 싶어도 잠을 잘수 없는 두려운 밤입니다. 그긴 두려운 밤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긴 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붙들어 주신다는 그 의미는 사실은 넘어지다의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꽉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꽉 붙들어 주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 이 붙드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붙드심의 은혜를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긴밤 동안에 하나님이 이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적들로 인하여 위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붙드심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긴긴 밤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밤 동안에 다윗은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하게 잠을 잘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두 번째 붙드심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 위기의 그 순간 속에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0: 그래서 위기가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내 믿음이 약해져서 불평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더큰 은혜입니다. 그 위기를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보내는 모습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지만 또 대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이 붙드심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 붙드심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대적들의 말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7728번, 055-546-7728번 하늘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0: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 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 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 시,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반갑습니다.
1: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서 해외 선교지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비를 원화 기준으로 송금하다 보니 현지 선교사들이 막대한 환차손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1: 해외 선교 현장에서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던 사역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통 분담 체계 마련과 선교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태국에서 사역 중인 최승근 선교사는 최근 고환율로 인해 선교비가 현지에서 자동으로 20~30% 가까이 삭감되고 있다며 선교사들의 극심한 재정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 역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제도를 가동하고 있으나 급박한 환율 변동성을 완전히 방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 반포교회와 전북 정읍 성광교회 등 일부 교회들은 선교지를 먼저 배려한다는 원칙 아래 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 달러화 송금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는 한국교회들의 한시적인 달러 기준 선교비 보전을 당부하는 한편 선교사들 역시 이번 위기를 선교비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선교사는 큰 재정이 필요한 과시성 건축이나 장학 프로젝트를 과감히 중단하고 현지 교단과 협력하는 동반자 선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가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향해 일방적인 시혜와 지원을 베풀던 과거의 선교 방식에서 탈피해 이들로부터 북한을 배우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뉴코리아 교회 정형신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북민은 북한에 남은 가족과 소통하면서 남한 소식을 전하는 통로라며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들을 통해 북한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코리아 교회는 통일 이후 한반도 전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텅 빈 북한 지도위 35개 지역에 115개의 십자가를 새겨두고 북한 선교의 11조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목사는 국내 탈북민교회의 90%가 미자립 상태라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탈북민 목회자

0: 자들의 최소 한달 사례비를 보전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내부에서 한국 개신교 초기 의료 선교의 역사적 거점이었던 대구 애락원을 총회 사적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손삼문 목사는 어제 열린 한국교회사 포럼에서 대구 애락원이 선교 초기 한국교회의 복음과 교육, 의료 선교 전략이 실제로 구현된 유일한 공간이라며 복원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유산협의회 사무총장 윤재현 목사는 총회 사적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사이버 탐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애락원 측이 총회를 상대로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소유권 분쟁 해결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서현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경 보급이 시급한 몽골 복음화 현장에 몽골어 성경 6,000권을 전달하며 글로벌 말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와 성도 방문팀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대한성서공회 및 몽골성서공회와 협력해 준비한 성경 전달식에 동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몽골이 국토에 비해 인구가 흩어져 있어 성경 보급이 쉽지 않다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직접 읽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팀은 투부 지역 세빛교회에서 200km 떨어진 오지에서 찾아온 목회자들을 포함해 총 26개 교회에 성경을 전달했으며, 바양호쇼 지역 12가정을 직접 찾아가 키릴 문자로 표시된 성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서 선교 운동이 이단 세력의 침투를 방어하고 현지 교회 자립을 돕는 말씀 청지기 사역의 모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 무더운 날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선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크게 나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봉사활동 선한 일을 통해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동수야, 네 이거 봤나? 세계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4: 아, 뭔데? 해외봉사가?
3: 그래, 이게 진짜 내가 찾던 거다. 와, 군대 있을 때도 봉사를 통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내가 드디어 꿈을 이룬다.
4: 야야, 그거는 뭐 자격 같은 거 필요 없더나?
3: 아, 없다 없다. 열정하고 사랑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데 내가 바로 지원했지. 아,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은 여성들한테도 좋아요 받지 않겠나.
4: 아이고, 님 그런 생각으로 무슨 해외봉사를 가노?
3: 아, 뭐 어찌됐든 봉사하려는 마음 그 자체가 귀한 거지.
4: 야, 네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요즘 뭐 봉사단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수상한 것도 많고 희한한 것도 많다. 네 좀 알아보고 가라.
3: 알아보고. 아, 괜찮다. 여기 대표님 이력도 빵빵하니까 아 이거 믿을만하다 이거. 걱정 붙도록 매라.
2: 성우님, 봉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3: 아, 감사합니다.
2: 우리 단체는 세상에 사랑의 빛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3: 예.
2: 단순히 구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는 게 우리 목표죠.
3: 사랑 너무 좋지요.
2: 저희는 이 사랑을 새로운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3: 예, 뭐 사랑, 예, 사랑이 에너지요? 아하, 멋지네요.
2: 네, 새로운 에너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실을 깨달아야 해요. 예. 독일의 영적 공동체와 MOU를 맺은 것도 예? 다 진실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죠. 오직 진실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자, 따라해보세요.
3: 예?
2: 오직 진실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3: 오직 진실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2: 우리 봉사단체는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참된 빛을 찾아 나서는 영적인 단체죠. 성우님도 곧 새로운 에너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3: 뭐지? 영적인? 새로운 에너지? 뭐 낚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사이비 봉사단인가?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2: 아,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모임은?
3: 아, 대표님!
2: 예.
3: 아, 어떡하죠? 제가 지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2: 아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기 화장실 있습니다.
3: 아니, 그냥 화장실이 아니고 제가 장염인 것 같아가지고 줄줄 막 밑으로.
2: 아유, 압니다, 압니다. 저 굉장히,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3: 아, 그래요? 아, 저 일단 건강하게. 저 너무 건강해가지고 지금 이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그 얼마 전에 제대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3: 아, 네, 뭐 그렇긴 한데 제대하고 제가 직업군인 하게 됐어요. 직업군인.
2: 예?
3: 하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충성!
2: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접근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다 선한 것은 아니겠죠. 봉사단체라도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0: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5: 함께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유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의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0: 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오늘을 만끽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가올 미래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과거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 속에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희생하고 저당 잡히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상한 우리 마음들이 희망을 얻으면 좋은데 전도서는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헛되다는 자꾸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가 왜 불편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전도서는 그냥 막연한 희망만 된다라고 말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독하게도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감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그 다소 불편한 듯한 막연한 낙관이나 은혜도 없이 은폐도 감추는 것도 없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져서 막연하게 불편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는 놀라운 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즐겨라고 하는 이 까르페 디엠과 연결을 해서 때와 시간에 대한 지혜들, 오늘에 대한 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과 지금의 사이의 격차, 그 격차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어있는 이 말씀 이전에 1절과 8절까지 말씀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1절과 8절이 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뻔한 말을 8절까지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어만 바뀌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말 같은 말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내용을 속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에 있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2: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양극단에 있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 날 때와 죽는다. 남과 죽음. 너무 반대에 있죠. 그리고 울 때와 웃을 때. 그것도 끝과 끝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생 끝과 끝을 보여줘서 모든 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때라는 것에 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좀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뭡니까? 시간이죠. 적정한 시기, 뭐 시간, 좀 이해하기 쉽게 때와 시간을 오늘 설교에서는 같이 쓰겠습니다. 이 때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씀 맥락 속에서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건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양면성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좋은 점은요, 긍정적인 이루어짐입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말이 마치 기대하던 것이 마침내 되었다. 이 때가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로 어떤 때가 있는데 이 때는요, 제발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갑자기 생겨나는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때죠.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뭔가 체험하듯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성격이 같은데 이 성취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통제를 벗어나거나 원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흔들리죠.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뭐 일이 이루어진다라면 다 좋아 이러면은 기다리거나 우리가 바라볼 때도 편할 텐데 어떤 거는 좋은데 어떤 거는 싫고 어떤 거는 기대했는데 어떤 거는 예측도 못한 일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때가 뭔가를 이루어가면서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라는 거 인생이 산다라는 것을 정의 내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존재로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은요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일정한 장소를 점유한 상태

0: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진주라는 땅 그리고 신안동의 성북교회 본당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만한 공간을 2026년 6월 7일 10시 35분 40분 요 지나가는 그 시간을 진행하면서 그 시간을 고기를 차지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존재는 이 두 축에 서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존재도 아무도 없고 장소를 뛰어넘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오늘 빼고요. 그 중에 하나인 시간이 오늘 본문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두 축 중에 시간이요. 안정적입니까?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하죠.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예측될 때가 있고 예측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늘 롤러코스터처럼 흔들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흔들흔들거리면 뭔가 좀 불안하고 좋지 않고 힘겹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은 그럼 이 때를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1: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0: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저 11절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시간, 때는요 마냥 좋다고 했습니까? 불안하다 했습니까? 불안하죠. 예측이 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는요 뭐다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버겁고 혼란스럽고 뭐라고 딱 확신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때를요 시간을 아름답게 하셨다. 시간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하고 지금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전부 다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확실한 한 가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때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게 아름다운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별로 안 아름다운데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우리 본문의 말씀에 아름답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적, 감각적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씀한 아름답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적합하다, 적절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을 때든 싫을 때든 예측하던 때든 예측 못하던 때든 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든 기대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를 적절하고 적합하게 보고 계신다. 적절하고 적합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요. 시간 앞에서 늘 혼돈스럽기만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 때 원하는 시간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 때 의문이 들 때 싫은 일이 자꾸 일어날 때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겹고 어렵다라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하거나 더럽거나 버려야 되거나 외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예측하는 것, 우리 손에 움켜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얽매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이래 적절하다 말을 하면 안 적절한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 적절함의 핵심이 우리의 느낌과 계획이 아니라 영원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 말씀 보시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시간 그 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그것을 조절할 수도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그 겸손이 시간과 때 앞에서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물론 그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어떤 성향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측하는 그 시간 미래를 향해서 약간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뭐 쉽게 말해 힘든 일이 있으면 견뎌낼 때 우리를 견뎌내게 해주는 가장 큰 동

동기 중에 하나는 내일은 더 나을 거야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해서 기울어짐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울어짐 역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쪽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괜찮은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기울어짐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쪽을 향할 때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겸손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시간을 측량할 수, 즉 이해하거나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 이거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에게만 있다 라고 해버리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차라리 우리에게 어떤 의지나 판단력이나 기대를 다 빼버리고 기계처럼 남겨두든지, 자유의지를 주신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그냥 내던져 주신다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의 지혜는요,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그냥 그러나 보다라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연약함 사이에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눈을 뜨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바라보고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을 다스리시는 주권과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전반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을 주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모든 때의 주관자이고 그것을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스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시간에 얽매여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각일 뿐이지 결국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메어 있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한 가지가 여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여기에 얽매여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에서 주님을 만나고 미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는 그 미래,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어느 때인지는 알수 없으나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부 그게 내 책임이고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앞으로 다 이어진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오늘을 감당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함으로 하나의 실수가 생길 것 같을 때그 지금 내가 일으켰던 자그마한 실수의 파장이 1년 뒤, 10년 뒤 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른다라고 불안해한다면 여러분 오늘 살수 있겠어요? 저는 못살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요, 어제도 주님의 때요, 오늘도 주님의 때요, 내일도 주님의 때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한 것이 히브리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한 가지가 확연하게 떠올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은혜입니다. 이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너무 힘겹다 하는 분도 있을

0: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분명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0: 아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 그 먹고 마시는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인상 깊어서 항상 제가 시간을 얘기할 때는 잘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우리의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오늘을, 지금을 평가합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흘러간 시간에 대한 후회,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요. 나의 기준과 예측을 가지고 미래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오늘을 가지고 늘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불평합니다.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곧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한 모든 것들의 최종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을 충실히 감사하고 감당하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늘 지나간 어제를 후회합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할 내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오늘이 내게 주어지면 그 오늘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 불만족으로 인해서 자꾸 미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늘을 바꾸려고 강박적으로 애를 씁니다.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마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오늘 내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수고해야 되는 것들은 자꾸 당연히 뒤로 밀어버려요. 미래에 이런 걸 위해서 이걸 가져와서 오늘 이거를 하려면, 미래에 이런 모습을 하려면 이런 걸 시도해야 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계속 그것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너 오늘 나랑 밥 먹자, 너 오늘 이거를 해라, 이것들은 다 뒤로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함을 의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똑같은 공평함, 그것은 24시간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20시간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28시간을 사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다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과거 돌아봐야죠. 미래 대비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거예요. 우리 참 이거 못 쓰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요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얘기를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내 뜻대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것 가지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누릴 은혜들을 다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석 달 뒤에 가보십시오. 이 일 안 되면은요. 석 달 동안 주님과 누릴 수 있었던 은혜는 다 날려버리고 90번을 주님,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한다고 했을 때 90번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석 달 뒤에 다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한 두 달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가 이거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뭐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하나님과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이 오늘을 살아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을 만끽하다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을 만끽하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오늘, 이 오늘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선물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하루는요, 죄의 삭

값은 사망이라서 죽음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주신 그 하루 값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값으로 그 예수 생명값으로 받은 하루예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식탁에 놓여있는 평범한 한 끼, 출근길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른발을 당당하게 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릴 수 있는 그 관절의 힘, 모든 순간들, 자녀의 웃음 한 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내게 주어진 선물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13절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수고함까지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시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선물로 만드시고 우리 홀로 감당하게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주님께 받은 선물로 생각하며 한순간도 허투루 놓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선물을 누리는 방법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신뢰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실 조금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한번 11절 다시 보실까요? 3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가끔 이런 말씀이 좀 불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성격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시와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걸 선물로 주셨으면, 주시는 김에 그 어려운 거 다 주셨으면 처음과 끝을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주께 알려줄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는 몰라도 돼 이래버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으세요? 와가지고 저한테 있잖아, 아이 아니다 그러고 가시면은 못 견디는 분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알려줄 것처럼 말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집중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에이 아니다 하고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요, 이 전도서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 전도서 3장 14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아멘.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경외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1, 2, 3장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류의 가장 나쁜 타락의 확연한 증거이자 원인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알고 싶다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타락이 뭐였습니까? 죽는지 알고 싶은데, 답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왜를 물어요. 왜 자녀가 아플까? 왜 직장에서 인정 못 받지? 왜 관계가 깨어지지? 왜 기도가 응답 안 되지? 왜 이런 날이 일어나지? 사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질문도 없는 신앙이 그렇게 건강한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물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무조건 답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답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답을 알기 전에 내가 오늘을 잘 못 살겠다, 이 태도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답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도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알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데, 그리고 문제는 우리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답이 나의 뜻과 일치되기를 갈망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결국 이걸 다 종합해보고 창세기 3장까지 종합해보면은요, 이 자세,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자세의 근본에 가장 뿌리에 깔려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창세기 3장의 욕망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알아내겠다가 아니라 무르익는 때, 주님께서 무르익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내가 시간이 무르익으면요, 그 무르익은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인가 붙잡으면은요,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0: 힘들게 만들어요. 마치 과일과 같습니다. 잘 익으면 너무너무 달콤하고 영양도 좋고 몸에도 좀 맛있는 과일인데 설 익은 채로 먹으면 사람이 죽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자료는 못 가져왔는데 파라과인가 어디에 익으면은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안 익은 채로 먹으면은요 그냥 몸이 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과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우리는 못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지 못한 우리가 조급함과 불신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 앞으로 이런 과정으로 다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나와 함께 오늘 요때를 살자고 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은혜, 놓쳐버리는 실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으며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납득되지 않는 그 때들을 주님의 때로 무리글 때까지 놓아두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만끽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 안에 시작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한 점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으로 주신 오늘의 이 순간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악일까요? 당연히 복이죠. 누리면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 돼요. 목사님 감당하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감당하겠는데 오늘의 삶이 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아까 그 전도서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함도 낙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시험을 주지 않을 것이요.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쯤 내가 너의 피할 길을 내주겠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내가 너와 어디든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범죄, 성벽을 지어놓고 과거의 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확신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나간 일로 슬퍼하지 마라. 회개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뻐하자. 앞으로 일어나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내게 주신 그날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근심 걱정 없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는 100% 확신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에게 아무리 오셔도 저를 통해서 제 인생이 잘 풀릴 겁니다라는 확신은 못 얻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확신,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고 그 나와 함께 내 손 안에서 주님 손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오늘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힘쓰고 같이 지내자. 그러면 이 오늘을 너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것이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날씨가 뭐 비가 오다가도 또 개였다가도 좀 서늘하다가도 또 막 덥다가도 날씨의 변화가 참 심한 그런 시즌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육상 경기 중에 높이 뛰기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뭐 선수들이 전부 그 바라고 하잖아요. 그 기둥 위로 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 올림픽에 나온 미국 선수 하나가 등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사람들이 무슨 높이 뛰기를 저렇게 하냐, 왜 그전까지는 앞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할까, 사람들이 우스꽝스럽다, 예, 그리고 비웃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등으로 넘었던 그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금메달 따길 원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넘기 시작했을까요? 전부 등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등을 바에다 바짝 붙이고 그리고 그 바를 안 떨어뜨리고 넘어가는 기술을 계속 연습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뛰는 선수들 기록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힘으론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한 가지 방식으로만 넘어가려고 해보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벽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마치 모든 사람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식인 등을 대고 넘어가는 방식을 선택했던 이 선수처럼 우리도 관점을 바꾸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통로가 된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관점의 전환을 일으켜 주셨죠.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그렇게 관점이 바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길 원하신다면 오늘 은혜라고 문자로 한번 참여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은혜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첫 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쉰 해 여상원 형제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문자의 주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을 오프닝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관점의 변화, 이게 관점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 아니에요? 약한데 어떻게 강함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족할 만큼 너는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은 도저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는 족한 거야. 그 속에 내가 내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라고 여러분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벌써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은혜,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그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또 내 삶에 그런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갈급하시다면 오늘은 은혜라고 나눠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은혜라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어플, 극동방송 앱으로 들어오셔서 창원극동방송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은혜라고 남겨주시면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507님, 네, 은혜, 또 8093님, 1548님, 2449님 모두 은혜, 0672님도 은혜라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6455님이 저는 불면증이 심해서 두 달 병원 신세를, 야, 두 달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야, 두 달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면증 약, 신경정신과 약을 넉 달이 넘도록 먹고 있습니다. 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나의 연약한 신체로 낙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맞춤형 은혜로 이 어려운 시간이 역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6455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또 6455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또 이런 불면증이 오는 또 다른 이유들을 하나님 다루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지요. 찬양 들을까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네, 우리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까 6455님이 불면증이 심하시고 또 불면증 약도 드시고 또 신경정신과 약도 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6455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불면증이 떠나가고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고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만 주시는 샬롬이 임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7438님이 은혜라고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하게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1088님도 또 0413님도 은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길 원한다고 0413님의 고백도 있으셨네요. 오늘 우리의 주제 단어, 문자로 함께 나누시는 주제 단어는 은혜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지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

상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 단어는 은혜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은혜라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찬양으로 듣고 오셨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네, 오늘 은혜 이야기 우리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799년 이집트에 프랑스 병사들이 요새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하다가 검은 큰 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서진, 그래서 버린 돌인가 하고 봤는데 거기 그 돌에 이상한 글씨들이 새겨져 있는 거였어요. 그 돌 때문에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의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돌 이름을 로제타 스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냥 흙에 묻힌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찾아낸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버려진 돌처럼 여겨지는 것에 가치를 찾아내는 순간, 나에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에 찾아오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실패한 경험들, 또 뜻대로 되지 않았던 어떤 만남, 관계, 또 어떤 경우엔 진짜 잊어버리고 싶은, 다 잊혀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린 아픈 기억들도 있으시잖아요. 당장 생각할 때는 이게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아유 이건 다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막힌 담을 열어가는 열쇠 같은 그런 은혜가 그 속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런 보물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은혜겠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찾아내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은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9507님이 저희 가정 늘 은혜로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아멘. 예,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으로 막혀있는 담들을 뚫고 열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842님이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인생 여정도 은혜 안에 살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남은 인생의 순간순간들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며 오프닝에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나눴었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로 너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내 삶에 내 눈에 보기에는 만족할 일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맞죠?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안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여러분 지금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 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이야기를 계속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사공사님이 딸이 고1인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일단 딸이 고1인데 네. 고1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되네요. 딸이 고1인데 나는 그 고1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두 가지 다 해당되시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따님도 사시고 또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날, 오늘이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 들어오신 8093님이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오늘 은혜는 그런 것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는 순간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여태 나는 잘 못 봤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고 생각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면 그대로 반응하죠. 여러분 안 그러시는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지요. 그런데 은혜가 느껴지는 순간을, 은혜가 경험되는 순간을 제가 제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종종 말씀을 나누다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재해석, 상황의 재해석. 여러분, 뭔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표현으로 하자면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8093님 나누신 것처럼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8093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8270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날들이죠. 아, 그럼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웃고 그 은혜로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8270님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웃고 그 은혜로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나누신 이 복이 저에게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클레이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일주일에 매번 화요일 저녁마다 예배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란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눠주셨어요. 최근에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대사관 통해 이렇게 피난길을 떠나 오셨던 선교사님의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지금 그 땅에 오늘 아침에도 뭐 폭격 이야기를 뉴스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곳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자기들 속 이야기를 나눈대요. 그리고 그곳에 자연스럽게 막 힐링이 일어나고 그런답니다. 물론 복음이 나눠지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는 피할 곳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찾아가야 할 곳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전혀 안 돼, 불가능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이 주 안에서는 너무 쉽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남은 오후 시간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좀 다른 마음,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2449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절.

0: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1: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때는 3차 전도여행 때, 그때 이제 성경을 썼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바울의 전도여행은 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다닌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고백했던 가장 힘든 전도여행의 시간이 바로 언제? 3차 전도여행 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한번 보죠. 8절. 바울이 직접 얘기합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떻게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심한 환난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 소망도 끊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되게 쉽지 않은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이제 답변해 줬거든요. 그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본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바울,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다 나눠졌어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개바파, 누구는 아블로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막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막 맨날 싸우고 보면 니는 내 편, 내 편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관계 싸움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죄들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대한 문제를 본인들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세상 법정 갖고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 교회를 완전 난리를 치니까 이제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답장을 쓰고 막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디도를 만나고 이제 소식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그래도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 뭐라고 하냐면, 그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앙에서는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좀 그래. 바울이 좀 글은 잘 쓰는데 바울 실제로 보면 영삐리해. 바울 약간 폼이 안 나. 고린도는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그 당시 철학자들은 막 해가지고 막 제자들 막 거느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십시오 막 맨날 막 논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울의 글은 막 너무 멋있어. 막 촥 막 촥촥촥. 그런 바울이 되게 멋있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갑자기 왔는데 막 꼬재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대머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 어땠어요? 바울은 폼이 안 나.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너무 못해.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바울은 사도는 아니잖아. 야, 바울이 뭐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예수님한테 사도권을 받은 건 아니잖아.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스멀스멀스멀스멀스멀스멀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에베소에서 쫓겨났어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고 사일 소망이 없고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받았는데 어떤 얘기? 야, 바울은 멋이 없어. 바울은 별로야. 바울은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런 말들이 계속 막 와글와글와글 막 일어나고 있죠. 난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야 돼.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네, 이놈의 새끼들 진짜! 다 그냥 다 가! 나가! 다 나가! 니들 교회도 아니야, 이 자식들아! 뭐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그 교회는 이미 막 그런 말들이 막 파다해, 막. 그런 막 불평, 원망, 막 바울에 대한 막 의심들이 막 가득해. 사실 바울도 그 내용 듣고 나서 어땠을까요? 막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 주님을 가장 많이 떠나는 줄 아십니까? 뭐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그냥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신앙이 무너지는 거를 볼때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말이에요, 말. 이 말. 이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요. 이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다른 큰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이 말. 이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상대방을 욕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좀 문제야. 아, 저왜 저럴까, 진짜. 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이제 뒤에서 하죠. 앞에서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아우, 진짜 왜 이럴지 모르겠어, 진짜.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하죠. 그런 말 때문에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즐겁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또한 가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말들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내 스스로 하는 말. 내 스스로 계속 내뱉는 말. 안될 거야. 아, 난 은혜가 안 돼. 재미없어. 아, 별로야. 아, 힘들어, 요즘에. 아, 진짜, 나 짜증나 죽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상대방의 말, 내가 뱉는 말, 이말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무너지고, 계속 흔들리고, 계속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은 이것을 엄청 잘 캐치하거든요. 사단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인가요?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사단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대적하는 자, 그리고 고소하는 자. 이렇게 대적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디아블로라고도 이제 번역이 돼요. 디아블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증상불약자 또는 이간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그 사단을 거짯의 아비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단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계속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떤 말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들을 혹시 교회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관계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단에게 틈을 내주신 건 아니십니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그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수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쓰는 첫 페이지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긍정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좋은 말 해야지. 그냥 긍정의 말 해야지. 아니,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찬송은 우리가 음주를 붙여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바울은 여전히 믿음으로 뭐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 고린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가지고 있고 바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막 스멀스멀스멀 올라올 때 바울은 한 번에 끊어버립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0: 신실하신 분이시.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탈북민 2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셔서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탈북의 아픔과 고난의 역경 중에서도 2세의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삭처럼 부모님의 위로와 웃음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삼국에서 태어나 중도 입국한 자녀들이 어느 장벽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롭습니다. 자녀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학교 공부와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워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살며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민 2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염려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들을 만나 가치 있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꿈을 꾸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탈북민들의 가정이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아픔만 보고 말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달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정 천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8화 날 부르시는 음성
1: 일제시대 함경도에 전설적인 전도자가 있었다. 바로 김계안. 본래 그는 불교 승려였다. 가난 때문에 일찍이 출가해 승려가 됐는데 명산을 찾아다니며 수도하는 걸 즐겨했다.
2: 이야, 날씨 한번 참 좋구만. 이러는 날에는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우니 보시도 넉넉하겠구만. 마하반야 바람이 파신경 관제제
3: 아이고 스님 오셨네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잘 좀 부탁드려요. 아니 글쎄 지난번 다녀가신 뒤로 우리 아들내미 꿈에 부처님이 나오셨지 뭐예요.
2: 그래요?
3: 예, 이번에 합격 소식이 있으려나 봐요.
2: 아주머니께서 쌓으신 덕 때문이지요.
3: 아이고 예. 제가 딱히 드릴 건 없고 이번에 수확한 햅쌀이에요.
2: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부.
4: 어머, 스님, 계안 스님,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세요? 저기 저 세 번째 집이 저희 집이거든요.
2: 네.
4: 이따가 잠깐 들려서 식사 좀 하고 가셔요. 네?
5: 아니, 무슨 소리요? 이 마을에 오시면 늘 우리 집에 모시는 거 몰라?
4: 아 매번 그쪽으로만 가셨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 좀 오시라고.
2: 예, 저기 빨간 귀하집 말씀하시는 거죠?
4: 맞아요. 우리도 훌륭한 스님 오셨을 때 우리도 덕 좀 쌓아야지.
5: 하여튼 욕심은 이미 땅도 사고 잘 살면서 뭘 그게 어? 더 잘 되려고 그래?
4: 잘 되긴 뭐가 잘 돼. 아무튼 이따가 꼭 오셔요.
2: 예, 고맙습니다. 모두 다 나무아미타불.
1: 서로 모시고 가려는 스님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종섭. 그는 유학자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6: 스님, 목탁 소리가 참 맑고 좋습니다. 멀리서 들어보니 수도하신다고.
2: 네, 여기 저기 다니며 수도 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사님은 아닌 듯하고 혹시... 유생이신가요?
6: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 뭐 저도 한때는 경서를 베끼고 도를 논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따릅니다.
2: 아, 예수? 그럼 기독교 신자시군요. 듣자하니 꽤 많은 유생들이 유학을 중단하고 예수를 따른다던데. 그래도 중단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6: 다른 곳에서 새로운 도... 참 진리를 발견해서죠.
2: 아, 그러시군요. 새로운 도라.
6: 스님은 도를 잘 아십니까?
2: 도를 안다고 말하는 순간 도에서 멀어지게 되죠.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걷는 중이고요.
6: 그렇군요. 그럼 그 걸음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2: 초면에 어려운 질문을 계속 하시는군요.

0: 아마 제 어지러운 마음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유. 저는 이미 만났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요.
0: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은 결국 나뿐일 테니까요.
1: 그럼 스님은 자기 말에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건가요? 혹시 다른 누군가의 말은 들어본 적 없는 겁니까?
2: 개아는 눈빛이 흔들린다.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하지만 낯선 싸움이었다. 먼저 고개를 돌리고 마는 김개안.
0: 난 보시를 받으러 마을에 들어왔소. 말장난은 여기까지 하십시오.
1: 그러시죠. 아, 저 스님. 스님도 언젠가 들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요.
0: 나무아미타불.
2: 겉으로는 웃으며 헤어졌지만 개안은 기분이 나빴다.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분이 나빴던 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당한 그의 태도였다.
0: 뭐? 부르는 소리가 들려? 내가 수도한 세월이 몇 년인데 자기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근본도 없는 사람 같으니 나도 참한 사람 말에 이렇게 속까지 끓이다니 아직 멀었군 멀었어.
2: 모든 것이 자신의 수행 부족이라 생각한 그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으로 향했다. 수행과 기도를 통해 단단한 내면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0: 벌써 100일이 지났다. 눈 감고 귀 닫고 세상 번뇌 한올한올 털어내는 게 쉽지 않구나. 처음엔 생각이 시끄러웠고 나중엔 생각이 말랐고 끝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래, 깊은 고요. 비로소 진리 속으로 들어간 거야. 긴 침묵은 부처님의 자비니까. 그런데 지금 이 침묵이 그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두려움처럼 느껴지는 건 뭘까? 말도 없고, 빛도 없고, 길도 없는 것처럼. 경전을 외워도 메아리 없이 흩어져 버려.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왜텅빈 바람만 돌아오는 것 같지? 부처님. 당신은 늘 말이 없다고 배웠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늘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까?
2: 하산을 준비하던 그의 머리 위로 짙은 구름이 몰려온다. 순식간에 하늘이 검게 물들고 천둥이 산맥을 갈랐다. 땅을 내리치며 분노하듯 거센 비가 세차게 내렸다.
0: 내가 기도를 잘못 드렸나? 하늘이 노하신 건가? 그래, 불경을 외우며 내려가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 하지만 기도는 빗속에 묻혔고 두 손으로 꽉쥔 불상은 자꾸 미끌거렸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자신이 두려움 속에 홀로 있다는 것을.

발이 미끄러지며 산 아래 비탈길로 굴러 떨어진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다.

0: 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1: 얼마나 굴렀을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그는 놀랐다. 미끄러져 구른 것보다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0: 내가 지금 누굴 부른 거지?

0: 스님, 요즘 자주 뵙네요. 오늘도 보시 다니시는 거예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 여기서 뵀던 전도자 한 분을 찾고 있는데.
0: 아, 그 성경 얘기하는 양반?
1: 예.
0: 저기 골목 끝 예배당 쪽에서 본것 같은데. 아니, 근데 스님이 그 전도인을 왜 찾는데요?
1: 아, 지난번 얘기 나눌 때 미처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마침 저기 오시네요.
2: 스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수는 진전이 있으십니까?
1: 잠깐, 저랑 얘기 좀 나누시겠습니까?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지난번 그분의 부르심을 저도 듣게 될 거라고 말했었죠.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소리로 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 안의 목소리입니까?
2: 혹시 그분의 부르심을 느꼈습니까?
1: 아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질문 하나가 계속 저를 괴롭혔죠.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건 내가 만든 질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서 물으신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1: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목소리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2: 왜냐하면 그 질문이 내 삶 전체를 흔들었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하는 순간 저는 제가 걸었던 길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했어요. 유학자의 삶을 포기하는 게 두렵지 않았거든요.
1: 아, 그런 게 부르심이라면 저도 그런 질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겁니까?
2: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1: 성경?
2: 지금처럼 답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분명 길을 밝혀주실 겁니다.
1: 그 성경이라는 그거, 그걸 구할 수 있을까요?
2: 물론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부탁드려볼게요.
3: 그렇게 성경을 품에 안고 절로 들어간 김계안. 산길은 여전히 같았고 바람도 나무도 늘 같은 자리였지만 그의 마음엔 누군가의 음성을 향한 갈망이 자리했다.

FEBC 1회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8화 날 부르시는 음성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순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0: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제 형들이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야,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형들은 자기들 같으면 복수했을 것이기 때문에 요셉도 복수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요, 복수를 해도 형들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이 용서받기에는요, 너무 큰 일을 저질렀었잖아요.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인생도 깊은 상처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잔인하며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을 형들은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19절 20절 말씀이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신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몰아가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이 교회와 목장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주간 이 요셉의 인생과 그리고 본문의 고백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깨닫게 하신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교회.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 확실한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났든지 요셉은 늘 동일했습니다. 장소와 사건과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 앞에서는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에는 야, 이건 저게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말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앞과 혼자 있을 때 행동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요, 요즘에 곳곳에 CCTV가 많은데 CCTV가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CCTV가 없는 곳에서의 그 행동이 또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뭐 안 그런 분도 이 자리에 있긴 하시겠죠. 그런데요, 항상 일관된 사람은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겪어봤을 때에도요, 제 인생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런 분들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은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죄의 유혹과 그 욕심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는 아버지의 품에서 자랄 때도,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총리가 된 뒤에도 그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삶의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그 중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할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기다려야 할 때에도, 그때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멈추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요셉의 인생도요, 사람이 보기에는 무너진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단 한 순간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42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점점 더 건강하고 점점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존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그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선으로 바꾸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앞에 있는 지도자는 바뀔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여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교회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더해질수록 사람이 드러나기보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상처를 품고 용서와 위로를 베푸는 교회라는 거예요. 용서와 위로를 베푸는 교회.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용서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형제인데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 이후에 자기가 경험했던 수많은 그 억울하고 분하고 그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온 그 인생을 여러분 돌아볼 때에 용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의 사랑을 그 형제들에게 흘려보냈어요. 그걸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했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심판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는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상처가 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이유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재판장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이 생각을 갖잖아요. 내가 다른 건 아니죠. 그 일은 내가 끝까지 기억할 거야. 이 일은 절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작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마음을 미움에서 건져내는 길이 용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그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이 모습 아닐까요? 교회는요,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더 요란하게 아파하고 상처에 눌려 있거나 교회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만 보일 뿐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상처받은 인생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나만 무언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야 할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판단하는 손가락보다 기도하는 손이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에 사로잡혀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지속되며 세상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와 이웃을 책임지는 교회예요. 요셉의 용서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요셉의 입에서 먼저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형들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참된 용서는요, 말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잊어버릴게. 내가 용서할게. 사실은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참된 위로는 그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책임져주는 섬김으로 이어져야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품고요, 다음 세대를 품고요, 복음으로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고, 약한 사람들을 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셉을 존귀한 자로 높이신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집트의 온갖 금은 보화를 소유하게 하신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지혜와 지도력을 주셔서 영향력이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길이 형들과 그리고 형들의 자식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와 위로를 베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음 세대를 품고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얻는 일에 때로는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올리브 블레싱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주변 사파동에 있는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의 그 가정마다 고무장갑을 넣고 그리고 전도지와 그리고 초대장을 다 껴서 모든 분들이 다 각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 선물을 전달하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로 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요즘에 누가 그런 걸 또 받나. 그냥 교회가 준 걸 알면 바로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던데 그냥 필요한 사람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낭비로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얻는 일이 된다면 미련해 보이고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요,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버리는 분들도 참 많아요. 많은 전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지를 몇 장 정도 나눠줘야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될까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전도지 1,000장 정도 돌리면 한 사람이 교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천장이든 만장이든 그것이 길거리에 버려질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영혼을 책임지는 전도의 사명을 교회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길러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제자의 명령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자식들까지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심어줬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뒤에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요, 모세로 이어졌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랑과 물질의 투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재혁 전사님 마지막까지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을 마련해달라고 절규에 가까운 그 사랑의 외침을 또 마지막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공간을 우리가 먼 시일 또 더 오래되지 않는 그 시일 안에 우리가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녀 한 명을 출생해서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이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데 평균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학 졸업까지 자녀를 키우는데요 평균 3억 5천에서 4억가량 들어간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데에도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설교 후에 또 헌화식도 있게 되는데

0: 여러분, 헌화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공동체의 자녀로 함께 받아들이며 함께 책임져 주기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헌화식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는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온유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리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2년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때론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믿음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과 위로를 세상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로 이웃과 다음 세대를 품고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요셉의 창고처럼 더욱 풍성하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목장과 성도의 가정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끼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탁월한 선택이에요.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오래 쉬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은 아주 잘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들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고 있는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라디오로 직접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핸드폰 꺼내셔서요. 이 시간 문자나 여러분의 어플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퀴즈를 내드릴 텐데 퀴즈 정답 보내시면 돼요. 오늘 수요일인데 보물 퀴즈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꺼내셨어요? 갑니다.

0: 보물
1: 퀴즈. 오호. 오호.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0: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퀴즈를 낼 텐데 퀴즈 정답 아시면 보내주시고, 아니면 옆에서 알려주십시오. 옆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다, 정답 알려주셔서 정답 보내시면 선물 무조건 받아가십니다. 목사님, 자,
1: 네, 안녕하세요.
0: 김창무 목사님 오셨습니다.
1: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오래간만에 보물 퀴즈 나가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꽁트하다가 오늘은 꽁트 잠깐 쉬고,
1: 네, 보물 퀴즈로 나갑니다.
0: 보물 퀴즈로 갑니다. 어디로 문자를 보내면 될까요, 목사님?
1: 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도 여러분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샵 1069번이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정답 보내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요, 교회 안 다닌다라는 표시 바로 방학 아니면 무교 라고 정답 옆에 써주시면은 그분들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무조건 드려요?
0: 무조건, 무조건.
1: 야, 예. 무조건.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무조건 드립니다.
0: 근데 방학생, 무교생들은 무조건.
1: 아, 무조건.
0: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 추첨해서.
1: 이야, 예.
0: 근데 내가 교회 안 다닌다라는 표시는 방학, 아, 학교 방학 말고,
1: 네,
0: 학교 방학 말고 교회 방학이라는 뜻입니다.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아니면 무교. 내가 종교가 없다, 이렇게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은 이 시간 좋은 또 선물을 고를 수

0: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과 함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오늘 네 가지 준비했잖아요, 목사님.
1: 네, 네 가지 제시어입니다. 자,
0: 자, 첫 번째 제시어 나갑니다.
1: 첫 번째 제시어 나가는데 여러분들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도 가끔 보니까 먼저 선물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자, 네.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1: 첫 번째 제시어 간단합니다. 사사.
0: 사사.
1: 와.
0: 네. 자, 사사. 여러분이 이렇게 연상해서 맞추는 단어예요. 추리해서 연상해서 두 번째 제시어.
1: 나시린.
0: 나시린 나왔습니다.
1: 아, 이쯤 되면 또 눈치 빠르신 그러니까 분들 나올 것 같은데.
0: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나시린, 세 번째 제시어.
1: 헤어스타일.
0: 야. 헤어스타일.
1: 헤어스타일. 네.
0: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한가 봐요.
1: 네.
0: 자, 네 번째 제시어.
1: 힘이 센 천하장사.
0: 천하장사.
1: 천하장사.
0: 와, 오늘 뭐 다 네. 아실 것 같아요.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전국 어디서나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메시지를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정답 옆에다가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 이쯤 내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그리고 또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써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정답들 막 올라오는데 오답 있습니다. 오답 솔로몬. 솔로몬. 네, 아닙니다.
0: 솔로몬이 천하장사. 아, 천하장사일 수도 있죠. 야,
1: 솔로몬.
0: 의외네. 좀 헷갈리네.
1: 솔로몬 나왔어요. 네. 솔로몬. 네, 대부분은 잘 맞추고 계시는데요.
0: 네, 자 그러면은요 이 곡 듣고 나서 이제 한번 또 힌트도 좀 더 드리겠는데 이 곡 제목이 힘을 내네요. 힘을 내.
1: 아, 힘을 내세요.
0: 아, 또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정답. 그렇죠?
1: 그렇군요.
0: 자, 준아목 힘을 내.

0: 주나목 힘을 내. 아, 힘이 장사인 사람 오늘 맞추는 문제인데.
1: 오답 골리앗 나왔습니다. 오답 골리앗.
0: 네. 아, 뭐 오빠라고도 나왔습니다.
1: 아, 삼촌 오빠. 오빠. 삼촌 삼촌. 네. 네. 삼촌. 네. 삼촌 오빠 다 나옵니다.
0: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오늘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네. 제시어 네 가지 한번 다시 주십시오.
1: 네. 제시어 네 가지 듣고 네. 이 사람이다 하는 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1번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사사. 두 번째 제시어는 나시린. 세 번째 헤어스타일. 네 번째는 천하장사.
0: 그렇습니다.
1: 골리앗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0: 예. 네. 자, 지금 목사님께서 뭐 아니다고도 얘기했고 아까도 정답도 나왔고 지금 막 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는데.
1: 그렇군요.
0: 아, 네. 세 번째 제시어 헤어스타일.
1: 네. 헤어스타일.
0: 아니 헤어스타일이 뭐 좀 특이한가요?
1: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요 특징이 머리를 안 깎아요. 아 이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 모든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이
0: 울상이죠.
1: 아, 울상입니다.
0: 네. 네네.
1: 아, 머리를 안 깎아요. 긴 네. 머리. 네. 항상 긴 머리를 유지하죠.
0: 그렇습니다.
1: 네, 마지막에 머리 깎았다 큰 낭패를 본 사람.
0: 그렇습니다.
1: 네. 4사. 네. 자꾸 이게 3 자꾸 뭐가 나올라 그래. 큰일 났네.
0: 자, 일단은 정답을 네. 지금 보내 주고 계시는데
1: 네.
0: 아주 빠르게 5879번 님이 정답을 가장 빨리 주셨어요.
1: 가장 빨리. 아, 이분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0: 두 번째 7856번 님 선물 드립니다.
1: 세 번째는
0: 선물 드려요. 근데 네. 아, 세 번째 할까 했는데 네. 좀 뒤로 가서요.
1: 아, 네.
0: 좀 뒤로 가서
1: 300번째
0: 자 300번째
1: 아 300번째 좋습니다.
0: 255번님
1: 네
0: 255번님
1: 아, 이것도 잘 눌러야 돼.
0: 그리고 얼마 전에 7년 방학을 끝냈다는
1: 와
0: 1404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1404번님께도 또 좋은 선물 드리겠고
1: 네.
0: 저기 뒤로 좀 뒤로 가가지고
1: 더 뒤로 가볼까요?
0: 자, 네 우리는 늦게 와도 좋아요.
1: 아, 네.
0: 구원 열차는 늦게 네. 타도 돼요. 아, 일단 타면 네. 돼.
1: 현재 하여간 마지막
0: 네. 네. 자 6437번님께도
1: 네, 6437.
0: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계속 보내주십시오. 예.
0: 자, 44 나시린 헤어스타일 천하장사.
1: 네.
0: 이렇게 이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긴 머리 헤어스타일 머리를 안 깎고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시겠죠. 샵 네.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문자로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시되 정답 옆에다가 방학생 무교생들은 딱 교회 지금 쉬고 있다라는 정체 밝히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고 네. 방학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데 자, 이 시간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 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 글씨대는 헤어스타일이 다 긴 머리던데 그분들을 위해서 복인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네.
1: 복인해 드립니다. 아까 힌트 주다가 잠깐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나왔어요. 그래도 네 복인은 나갑니다.
0: 네.
1: 1번 삼손
0: 네
1: 2번 장손
0: 네
1: 장손
0: 네
1: 장손 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네.
1: 삼손이 장손이었나 네. 모르겠어. 3번 양손
0: 네네 네.
1: 4번 효자손
0: 아 좋습니다.
1: 아 그럴 듯한 거 찍으시면 되겠어요.
0: 자 삼손 장손 양손
1: 효자손
0: 뭐 두손 왼손 뭐 다 나올 뻔했는데 예 이쯤 되면은 아시겠죠? 네. 삼손, 장손, 양손, 효자손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1: 네,
0: 정답
1: 맞아요.
0: 맞추시는 분들 아까 추첨했는데 또 추첨이 됩니다. 또 추첨이 돼서 교회 잘 다시는 분들 또 선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방학생, 무교생 정체 밝혀주십시오.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자로 주십시오. 방학, 무교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고 통화 가능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잠시 뒤에 올게요.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동영, 김윤희 아이노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는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한화교회 김창모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냐 장손이냐 양손이냐 효자손이냐.
1: 정답은 1번 삼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삼손. 삼촌 아니고요. 네, 네, 삼손입니다.
1: 삼촌. 아까 삼촌 힌트 주다가 삼손 삼촌. 아이 뭐 잘 알아서 이제 좋은 힌트니까 잘 들으셨겠죠.
0: 골리앗 아닙니다. 골리앗 아니에요.
1: 골리앗 아니고요.
0: 이만기 아니에요. 아, 이만기 오늘
1: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만기 많이 나왔습니다.
0: 이만기 이분 헤어스타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사사 아니잖아요. 네. 나실인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사

0: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사사는 네. 이제 모세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을 해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감독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장의 역할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0: 네.
1: 왕이 있기 전에 왕이 없던 시절에
0: 그렇죠.
1: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던 사람 사사.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그 참 네. 아, 세상 말로 뻘짓을 많이 하다가
0: 그러니까요.
1: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는
0: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가지고
1: 네, 썼던
0: 천하장사
1: 사람입니다.
0: 힘을 마지막에 발휘를 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사사 딱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왕. 네, 왕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울
1: 네.
0: 이제 시작이 됐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왕이 없었던 시절에 이제 네. 리더라고 볼 수 있죠.
1: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시딘이라고 그래서
0: 네.
1: 태어날 때부터 저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0: 네.
1: 내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0: 네.
1: 했는데 뭐 여자한테 수없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0: 그러니까.
1: 결국은 머리를 잘려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 힘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근데 사실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0: 네.
1: 하나님께 힘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서 이런 큰 비극을 하지만 마지막에 머리가 기르고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지금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 있는 게 아니고요.
0: 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떠나신 분들, 그럼 힘을 잃어요.
0: 그럼.
1: 방학 중에 계신 분들,
0: 그러니까.
1: 힘을 잃어요.
0: 그러니까.
1: 주님을 모르시는 분, 진짜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0: 예.
1: 오늘 다시 예수 믿고 힘내서 힘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자, 많은 분들 삼손 정답 맞춰주셨는데, 자, 우리 또 500번째 정답 주신
1: 네.
0: 4611번님께 또 선물 드리고요.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주셨던
1: 네.
0: 네, 분 가운데서 6124번님까지
1: 예, 네.
0: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 테니까요. 당첨 문자 받으시는 분들 구글 링크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이제 방학이나 무교라고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1: 오늘 의외로 방학 무교 굉장히 많이 왔어요.
0: 많습니다. 오늘 네. 많습니다.
1: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해 보겠습니다.
0: 생방송 중에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드릴 텐데
1: 네.
0: 전화를 받으시면 선물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1: 네.
0: 그다음에 지금 방학 중이면은 방학을 끝낼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도 같이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4645번
0: 4645번님 신호 네. 가고 있습니다.
1: 전화 받아주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2: 예,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데 라디오 꺼야 됩니다.
0: 예, 라디오 꺼야 됩니다. 어디십니까?
2: 끝입니다.
0: 어디세요?
2: 네, 대구입니다.
0: 대구. 오.
2: 예, 뭐지? 잠깐만 이거 나 대지 몰라도 전시도 오네 이거 신기하네 이거.
0: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예, 운전 중 아니야.
0: 운전 중 아니고요. 어디세요? 집이세요? 야.
2: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0: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2: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 하고 있네요.
0: 예?
2: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도 일하고 있어요.
0: 귀한 직업?
1: 뭘까요?
2: 퀴즈인데 제가 말이 길어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기준에서는
0: 예.
2: 판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좋은 직업 생각하잖아요.
0: 예.
1: 네.
2: 그런데 제 생각에만 하는 기준에서는
0: 예.
2: 하나님께서 2000만 물 지으셨는데 그 중에 길 모퉁이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0: 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2: 독고성 환경공무원입니다.
0: 예?
2: 환경공무직.
1: 우와, 그러시구나. 환경공무직.
0: 아, 환경공무직.
1: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맞습니다.
0: 자, 우리 4645번님은 몇 년 방학 중이신 거예요?
2: 몇 년 하는 거라도 저 그 일일이 뭐 쉬어보지 않을까 그런데
0: 예
2: 중요한 건 2003년도 8월 6일 날에 2003년 8월 6일에 이제 구원받고
0: 예
2: 십자가 사랑 깨닫고 이제 저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0: 예예
2: 저도 사람인지라 변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그런 기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0: 예
2: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가 내가 그 보시러 나왔는데
0: 아
2: 그래 하는 기준에서는 예수를 내 몸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0: 예예
2: 저도

0: 식사민지라 참 사람들이 보면 난 베풀고 사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기 자기 자기 밥 먹고.
1: 네네네네.
0: 저걸 진영대가 맛이 떨리네요. 이거 저걸 좀 몰랐는데 전화니까.
2: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1: 근데 지금 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경우들이 저희 방송에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저희가 이제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오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2: 네, 참 오늘 많이 방학 또 무교분들 오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전화 연결이 됐어요.
0: 다. 아, 네. 저도 신기합니다.
2: 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신 거예요. 네. 이제는 방학 마치시고 예.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0: 제가 간단히 한 번씩 모르게 솔직히 하나님 한 분이신데.
1: 네네.
0: 뭐 대한예수교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파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뭐 물론 지금 현재 현 세상에 지금 교회 홍수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홍수라 하시죠 무슨 말인가?
1: 네네.
0: 교회 홍수대.
1: 예예.
0: 홍수가 하나 물이 넘치나지만 정작 먹을 생수는 없잖아요. 지금 세상 그런 세상인데.
1: 네.
0: 그래 하는 이때라도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그렇게.
2: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교회를 연결시켜드리니까요.
1: 예. 네. 4645번님이 이제 계시는 그 저희가 주소를 받을 거예요. 선물 때문에 그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선물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0: 선물 여러 가지 빨리 말하기는 그걸 딱 기억 못하는데
1: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그러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와 열무 김치 세트, 그 다음에 매화연에서 약과 정과,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루브르 파리에서 주얼리 쿠폰,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0: 주얼리 쿠폰이 뭡니까? 주얼리 쿠폰.
1: 그러니까 뭐 귀걸이 뭐 이렇게 액세서리.
0: 저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여자들이 50대 초반 여자들 좋아하는 게 주로.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 4645번님이 아내분에게 선물할 수 있는 주얼리도 드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하나 고르십시오.
0: 저는 저보다 사실 집사람이 저는
1: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2: 본인도 저는, 하나
1: 저는 지금 본인이 더 중요해요. 우리 본인
2: 네.
1: 우리 아내분도 지금 방학 중인가요?
0: 이제 집사람이 있죠. 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1: 아, 잘 나가고 있어요.
0: 저를 지켜도 많이 하는데
1: 알겠습니다. 주얼리 드리고요. 우리 본인은 어떤 선물?
0: 저는 뭐 집사람은 주면 되지 저는 굳이
1: 아니 그래도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2: 특별히
1: 자자 고르십시오. 어떤 거?
0: 뭐 김인숙 PD님께서 뭐 아무거나 주시지.
1: 아무거나. 저에게 힘든 숙제를 주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제가 딱 해가지고 드릴게요.
2: 네.
1: 그리고 저희가 집 주소 받아가지고 꼭 대구극동방송 통해서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셔야 되고 그 결단의 기도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2: 네.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1: 우리 하나님이... 4645번님.
2: 네.
1: 여보세요?
0: 예, 눈물 없음.
1: 아이고, 그러니까.
2: 네.
1: 아유, 이런 분들이 보면 더 여리세요. 보면 마음도 따뜻하시고. 예.
0: 이게 제가 최용사 박하사거든요. 제가 최용사 박하사 말입니다. 최용사 박하사.
2: 아, 주의 용사 박가사? 네. 네, 그런 게 있군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건 하나님이 천국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부르시는 초청장이라고 생각하셔서

0: 이번 주에 좋은 기회 꼭 선택해서 잘 가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1: 오늘 있었던 일을 우리 주얼리 받게 되는 아내에게도 꼭 얘기해 주시고요.
2: 예.
1: 아내도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꼭 아내 손잡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2: 예.
1: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좋은 소식 제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문자 기다릴게요.
2: 네, 제가 딱 한마디만 올리고
1: 뭐 네네. 제가 네.
2: 이 험한 세상에서 폐가 세상에서
1: 예.
2: 빛의 자녀로서 버리는 모습으로 저 영원한 십자가 소망 바라보고 십자가 소망 바라보면서
1: 예.
2: 저 영원한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고 기도드립니다.
1: 네네, 그래요.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저희도 응원하면서
0: 됐네.
1: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야, 아유, 감사해요. 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마음 울컥하셨군요.
1: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말 들어보면 이제 강할 것 네, 같으면서도
0: 네.
1: 또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고,
0: 아 이런 방송 되는 것도
1: 그러니까
0: 참
1: 연약한
0: 쉬운 건
1: 있었고.
0: 아니에요. 하나님이
1: 그러니까,
0: 참
1: 예
0: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4645번님 연결을 해봤고요.
0: 네, 또
1: 이어서
0: 부지런히.
1: 바로 우리가
0: 네.
1: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니까
0: 네.
1: 이분 한번 해볼게요.
0: 네. 1561번 네, 1561번 네.
3: 지금 가신 번호는
0: 천천히 눌러요. 천천히 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1: 네.
0: 끝번호 1561 쓰시는 분이고요. 네. 정답도 잘 맞추셨습니다.
1: 1561 갑니다. 신호 가요.
4: 아,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PD입니다.
4: 네네, 안녕하세요.
1: 방송 듣고 계셨죠?
4: 네네.
1: 어디신가요?
4: 아, 어디냐고요?
1: 예.
4: 네. 파주입니다.
1: 파주?
4: 네.
1: 지금 몇 년 방학이세요?
4: 방학은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 지금 혼자 계십니까?
4: 네. 네네.
1: 혼자?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문자를.
4: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네네. 네.
1: 밖에 나와 있었어요?
4: 네. 네네.
1: 근데 지금은 들어왔어요?
4: 예, 예.
1: 그래요. 보니까,
4: 아니, 예.
1: 말씀하십시오. 예.
4: 예. 어떤 말씀 드려야 되죠?
1: 아니, 지금 보니까 문자를 하나 더 주셨던데,
0: 네.
1: 파주 야당역 인근인데 교회를 추천해 주시면 신랑이랑 같이 나가보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또 한 번 주셨군요.
4: 네. 제가 처음에.
1: 네.
4: 주일 성경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1: 어렸을 때.
4: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이제 주변에서 평가하는 대로 보지 말고,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나로 서야 된다, 그 당시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4: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4: 근데 이제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그리고 이제
1: 혹시 파주로 이사 가셨어요?
4: 예, 이쪽이 직장이 가까워서 여기서 생활을 주로 많이 하고요.
1: 예.
4: 근데 이제 그동안은 주변 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정말 많이 하고
1: 네.
4: 기도를 진짜 기도에 갈급하면서도 제가 기도를 드리지는 않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4: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어쨌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1: 네네네.
4: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원이나 좀 제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1: 네.
4: 좀 그런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1: 네.
4: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 예.
4: 네, 지금의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이제
1: 예.
4: 교회를 나가게 되면,
1: 예.
4: 내가 기도를 하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가는 건데,
1: 예.
4: 자꾸 주변 사람들이나 약간 사회처럼 또 인지가 되면서,
1: 예.
4: 이렇게 좀 신앙생활로서 교회를 다니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1: 예. 예.
4: 그래서 그런 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4: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파주를 이사 가고 나서 지금 교회를 정하시지 못하고 있군요.
4: 네.
1: 마음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열리고 계시고. 맞나요?
4: 갈급한 마음이 있죠.
1: 그렇죠.
0: 들어보니까
1: 예.
0: 하나님이 참 우리 자매님을 옛날부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주일학교 때부터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또
1: 그러니까.
0: 자매님 말씀을 들어봐도 아,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0: 그런 찬 예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막 전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파주 야당역 근인근에 좋은 교회로
1: 네.
0: 저희들이 잘 알려서
1: 아,
0: 소개시켜 드릴
1: 그래요,
0: 테니까
1: 그래요.
0: 정말 딱다
1: 네.
0: 준비됐어요. 완벽하게.
1: 네.
0: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도장 딱 찍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아,
2: 네.
0: 참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전달되는 것 같아서
1: 네.
0: 저도 참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이제
2: 네.
1: 연결됐으니까 혹시 지금
2: 네.
1: 새끼라 들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이제 주로 운전할 때 듣고요. 예, 네, 그러는 편이에요.
1: 오늘은 이제
2: 차에서 밖에 못 듣죠.
1: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자는 처음 보내셨는데요. 용기 딱 내셔가지고.
2: 라디오를 듣고는 있었어요. 예, 네,
1: 듣고는
2: 그
1: 있었지만 오늘
2: 연결고.
1: 용기 내서 첫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2: 네.
1: 삼손도 다 맞춰주셨고. 삼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삼손이죠, 뭐. 양손도 아니고, 효자손도 아니고. 이 힘을 이제 내셔야죠, 이제. 삼손처럼 이제
2: 네,
1: 하나님께
2: 그게
1: 돌아가서.
2: 네,
1: 신랑도 지금 방학
2: 맞아요.
1: 중이죠?
2: 네, 신랑도 보면은 자기 전에 뭐 이럴 때 기도는 하는데 그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1: 네.
2: 이게 서로 딱 맞을 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 아.
2: 이쪽에서 가자 그러면 또 제가 그렇고 또 제가 가자 그러면 약간 그런 중에
1: 자,
2: 있었어요.
1: 이번에 저희가 같이 밀어드립니다. 같이. 선물 두 개를 드리면서
0: 선물 두 개.
1: 양손으로, 삼손이 아니라 양손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0: 자매님
1: 자,
0: 거 하나,
1: 본인 거
0: 신랑
1: 하나,
0: 거
1: 신랑 거 하나, 선물 두 개.
0: 네.
1: 자, 아까 제가 불렀던 것 중에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네. 저는 주얼리면 좋겠고요.
1: 네네.
2: 저희 신랑은, 네, 소곱창.
1: 소곱창,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소를 받을 텐데, 아무튼 야당역 근처라고 했잖아요. 그 근처에서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소개를 시킬 테니까, 신랑과 같이 이번 주부터 용기 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0: 그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딱.
1: 옆에 신랑은 안 계시죠? 지금 혼자 있잖아요. 예. 자, 혼자, 일단. 결단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0: 네,
2: 아,
0: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2: 네.
0: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0: 아멘.
1: 아멘.
2: 감사합니다.
0: 그래요.
2: 정말 그게
1: 자,
2: 최선이었거든요.
1: 미리 축하드려요. 미리 축하드려요.
2: 감사합니다.
1: 오늘 계속 듣고만 있다가 오늘 처음 문자 용기 내서 보냈잖아요.
2: 네.
1: 일단 그거부터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응?
2: 아.
1: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고 그거부터 작은 순종을 하신 거니까 이제부터
2: 네.
1: 하나님께 조금씩 순종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0: 아멘.
2: 네, 아멘.
1: 이번 주 주일에
2: 감사합니다.
1: 오늘 있었던 일 남편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2: 네.
1: 소곱창 많이 드시면서 저희가 밀어붙일 테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뒤에서
2: 네.
1: 밀어 제끼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예
2: 네.
1: 밀어붙이는 힘을 받고 이번 주부터
2: 네.
1: 꼭 가시고
0: 아멘.
1: 앞으로 잘
2: 네.
1: 다니고 있다. 신랑과 같이 다니고 있다. 이런 좋은 문자, 기쁨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주일 학교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1: 그러니까
0: 하나님이 오늘 딱 마침내
1: 와
0: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1: 그러니까 주일 학교 때그 선생님이 했던 그
0: 네.
1: 말씀을 어떻게 아직도
0: 아,
1: 잊지 못하죠?
0: 그러게.
2: 아,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0: 이제 그때 말씀이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1: 예.
0: 늘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예.
2: 네.
1: 또 연락할게요. 네.
2: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참, 야, 이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가정 기대되네요, 목사님.
0: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다 준비되신 분들을 아, 우리 PD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누르시는가 봐요.
1: 그러니까
0: 또 오늘 이렇게 완전히 딴 날보다도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선택하신 분들하고 연결이 바로바로 되는데
1: 이번에는 목사님
0: 네.
3: 무교 생활을
0: 아, 할렐루야. 정답 맞추셨어요. 삼선 무교
1: 무교. 본인이 진짜 무교.

0: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옆에서 막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6959번님
1: 네 69
0: 여보세요
2: 네
0: 네 여기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2: 네
0: 혹시 학생이에요
2: 네
0: 몇 학년
2: 저 5학년이요
1: 5학년
0: 혹시 5학년 5학년 친구가 아까 무교라고 보낸 거예요 문자를
2: 네
1: 이야 잘했어요 반가워요
0: 아까 보니까 지금 엄마 목소리인가요 옆에
2: 아니에요
0: 그러면
2: 선생님 선생님,
0: 아, 선생님? 너 새끼라에게 문자 보낸 거지 뭐 이렇게 금방 음성이 들렸는데
2: 에?
0: 새끼라에도 음성 뭐 문자 보낸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옆에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2: 아이 그 집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선생님.
1: 아, 네.
0: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새끼라를 아시네요?
2: 네?
1: 어떻게 선생님하고 같이 보낸 거예요? 어떻게 알고 선생님이 딱 알지? 어떻게 문자를 다 라디오 보냈어요?
2: 들었어요,
0: 라디오를 같이 들어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새끼라라고 알고 있군요?
2: 네.
1: 우와, 공부하는데 친구... 어떻게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
2: 차에서 들었어요.
0: 아, 차에서 들었어요.
1: 오면서
0: 지금 어디예요? 지금은 집에 왔어. 집이에요?
2: 지금 차예요. 지금.
1: 아, 지금 차에 있구나.
0: 옆에 있는 선생님 운전하고 계시고.
2: 네.
1: 와.
0: 자, 우리 5학년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2: 이성우요.
0: 이성우. 성우. 성우가 무교라고 보냈잖아요.
2: 네.
0: 무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2: 종교가 없다는
1: 치. 오, 정답.
0: 교회 안 다녀봤어요?
2: 네.
0: 아 진짜?
2: 네.
0: 한 번도.
2: 네.
0: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고.
2: 네, 가본 적이 없어요.
0: 가본 적이 없구나.
1: 우와.
0: 근데 오늘 왜 보냈어요? 무교라고?
2: 그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
0: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1: 운전하시는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는가요?
2: 네.
0: 어 그렇구나 아, 선생님 다니고 계시고
1: 선생님 차에 들려 있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저 무교예요 이야 정답 선생님
0: 잘했어요,
1: 뭐예요
0: 잘했어요.
1: 이렇게 물어봤나 아니면 직접 삼선 알았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2: 선생님 알려줬어요
0: 아, 선생님 알려줬구나
1: 어쨌든 정답 잘 맞췄어요 너무 반갑네
0: 성경에 와.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삼촌이 아니라 삼손 이름이 삼손이야
1: 네
0: 힘이 센 사람 나중에 교회 가면은 이 삼손 네. 얘기 분명히 들을 텐데,
2: 네.
0: 그 성경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우를 엄청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대요. 그래서 선생님 통해서 오늘 방송을 듣게 하셨고, 성우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우가 예수님이 성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대신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우를 위해서 아저씨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 천국 간다. 이게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성우가 이번 교회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1: 주변에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요?
2: 아니요.
0: 부모님은? 부모님은?
2: 안 다니시고.
0: 안 다니시고.
1: 아, 안 다니시고.
0: 자, 우리 6959번. 6959번이 우리 성우 전화번호 맞죠?
2: 네.
0: 성우가 좋아하는 일단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1: 당첨.
0: 아까 아저씨가 막 선물 부른 거 들었어요?
2: 뭐 들어.
0: 자, 선물이 뭐가 있냐면 네.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세제, 화장품, 레모나. 우리 성우가 좋아할 만한
1: 좋아할
0: 거가
1: 만한 거. 엄마 아빠 드리면 좋아하겠다 하는 거 하나 골라봐.
0: 아니 왠지 성우 연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면 견과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고.
1: 연어.
0: 본인이 골라봐요. 어떤 거?
2: 연어.
0: 그렇죠. 왠지 연어 좋아할 것 같아.
1: 강요하는 것 같은데.
0: 아저씨 강요 절대 아니야.
1: 네, 연어 좋아하죠?
2: 네.
0: 오케이. 그래. 연어 좋아하고.
1: 네.
0: 그러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견과도 드릴 테니까 견과도 먹어요, 견과.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고.
1: 아니, 네. 선생님, 앞에 운전해 주시는 선생님을
0: 아, 선생님은 또 따로 드려야겠네.
1: 따로 또 선생님도
0: 지금 운전
1: 드려야지.
0: 중이시니까.
1: 아, 그럼.
0: 선생님은
1: 따로 전화해서.

0: 네. 제가 나중에 또 전화해가지고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성우.
1: 네.
0: 혹시 주위에서 교회 가자는 말 안 들어봤어요?
1: 네.
0: 안 들어봤어요?
1: 네.
0: 아, 그렇구나. 오늘 한번 들어봐요. 오늘 한번 들어봐.
2: 운전하시는 선생님이 데리고 가도 좋겠다.
0: 그러니까.
2: 선생님 교회 다니시니까 새끼나 그러니까. 틀어놓고 네, 들으셨을 게 않겠어요?
0: 자, 우리 성우가 예수님을 믿고 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나의 이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가 있는데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2: 그 라디오 들어봤죠? 목사님이 먼저 하면 따라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편안함을 주시고 마음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2: 기도 처음 해봤죠?
1: 네.
2: 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항상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소원이 있거나 또 기쁨이 있을 때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유, 너무너무 잘했어. 정말 똑똑하네.
0: 자, 우리 성우 지금 어느 지역에 살아요?
1: 인천.
2: 인천.
1: 경기도 이천.
0: 경기도 이천이구나. 네. 알겠어요. 경기도 이천. 금방 기도했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성우의 죄, 아저씨의 죄, 목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앞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꼭 교회를 가보면 좋고 옆에 계신 선생님 교회 한번 이번 주부터 가봐요. 알겠죠?
2: 네.
0: 예, 그래요. 그래요. 성우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2: 네.
0: 이따가 선생님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1: 네.
2: 아유, 감사해요. 전화 받아줘서.
0: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해라.
0: 아니 근데 네.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해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고
2: 요즘에 그래
0: 교회 가자고 얘기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라는 게
2: 요즘은 많이
0: 진짜
2: 그런 것 같아요.
0: 이런 경우도 아직도 있네요.
2: 그 아직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참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어렸을 때 보면 다 성경학교라도 가보고 주일학교도 가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0: 그러니까
2: 참
0: 우리
2: 너무 안타까운
0: 다음 것이. 세대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전도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우리 새끼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늘 한 문장이라도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세요라고 네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2: 네네.
0: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도시에 있는 다음 세대들 어떻게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2: 맞아요.
0: 오늘 전화를 다 못했어요. 오늘 방학생, 무교생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결해드리도록 하고
2: 네, 방송 끝나고 모두 연결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한학의 김창무 목사님, 저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화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넘어서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건과 또는 환경들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상함에 주저앉거나 혹은 왜 나에게 이런 길이 나를 가로막냐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생기지만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교인들이 할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몇몇 교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칩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탈리아의 로마 이게 하나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 이 안디옥 이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3대 도시였어요. 그곳에 핍박을 피해 도망간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도가 되고 부흥되면서 교회가 제법 규모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교회가 이제 규모가 생기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고 행정을 이끄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리더라고 하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다섯 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인 바나바,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 시몬,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그리고 어린 시절 그 유명한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란 친구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교포 출신의 유대인 바울까지. 정리하면 유대인, 아프리카인, 왕궁 출신, 전직 박해자. 뭘 느끼십니까? 도저히 세상 조건으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어울리고 그것도 교회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복음 안에 하나가 되니까 인종과 자신의 사상과 가치를 다 뒤로하고 하나가 되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섯 명의 리더들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을 하던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곳에 전도를 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러 따로 세워야 하니 둘은 사역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선 당사자인 바나바와 바울은

어땠을까요? 너무 놀랬겠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핍박 때문에 지금 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떠나거라 라고 말씀하니 그 좋은 평안함, 행복한 환경을 내려놓고 막막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만 놀란 게 아니에요. 나머지 세 명의 리더들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다섯 명이 하던 사역을 이제 자기들 세 명만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이 다섯 명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은 다섯 명의 그 목회자 그룹 중에 가장 뛰어난 리더들이에요. 나머지 세 명은 어찌 보면 그들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기대고 의지했던 영적 리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남은 걸 자기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나머지 세 명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 바울, 바나바, 나머지 세 명의 리더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결국 성령의 음성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 걸출한 리더 두 명이 빠지면 교회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의 결과는 다 끝난 것 같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문헌에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5대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실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는 데를 가야 되겠다. 그게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로 가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동서남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섬의 수도격인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해요.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옆 사람 보면서 바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바보라고 하는 그 행정 수도 같은 곳에 도착을 딱 했을 때 그 섬을 관할하는 당시의 로마 총독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부릅니다.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에 이 섬 사람들이 아 공감하고 때로는 감동하고 그들의 얘기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도 이 총독은 지적 호기심도 많았던 사람이고 사람의 인성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의미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겠다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소개돼요. 이 사람은 이 총독 옆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조언을 해주고 옆에서 아첨하면서 그 총독을 모시고 있던 사람인데 이름이 바예수예요. 거짓 선지자. 원어에 보면 이 사람을 엘루마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거 아람어인데 엘루마라는 것은 당시에 남자 무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 딱 짐작이 되잖아요. 바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총독이 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권력과 지위와 영향력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위기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급해진 이 바예수가 두 사람을 이 총독에게 이간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회방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마도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을까? 총독이시여, 그놈들 사기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범죄에서 안디옥에 숨어 들어왔다가 안디옥에서도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들 지금 지명 수배자인데 여기 섬에 들어온 건데 그놈들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총독에게도 안 좋습니다. 이러면서 온갖 나쁜 말을 다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야말로 이 바예수의 얘기에 의하면 인간 쓰레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들은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 바예수라는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들에 대해서 온갖 루머와 안 좋은 얘기를 다 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바나바와 바울이 듣게 돼요. 당연히 화가 나죠. 이때 이 두 사람이 자기를 음해하고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이 바 예수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자, 구절을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건 이제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바뀌는 거냐? 원래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가서 살면 더 이상 한국식 이름 가지고는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거기서 따로 개명하거나 하나 지어서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로마식 이름이 사람들에게 만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나쁜 사람 바 예수의 방해를 두 사람은 어떻게 대응했다고요? 감정으로 안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응했다. 이 말은 자신들의 혈기와 감정과 이성으로 대하는 대신에 성령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바 예수에게 외치게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바 예수에게, 네가 속임수로 악마의 자식처럼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너는 두 눈 뜨고 살면 더 이상 더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테니 너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 바예수는 얼마 뒤에 시력을 잃고 헤매기 시작하고 이 모든 사건의 실체를 알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총독이 복음을 드디어 받아들이면서 그 섬이 총독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방해를 이겨낸 바울의 통쾌한 승리를 우리는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바울이 이기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가 싸워서 이기는데 감정과 혈기로 싸우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성령님께 다 넘기고 내 감정, 내 혈기,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의 결말처럼 그는 승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장면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수많은 바 예수를 만납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는 직장 동료들, 내 자존심을 짓밟는 무례한 사람들, 내 가정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다 우리 일상에 어제도 만난 바 예수고 내일도 만나야 될 바 예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대개는 분노하고 싸워서 이 억울함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내 혈기대로 핸들을 꺾고 들이받으면 진짜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분의 조언을 듣고 맡기고 그 조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상황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된다. 제가 한 번은 알래스카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알래스카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 개썰매인데 이 개썰매를 끌을 때 날씨가 좋을 때는 보통 때는 사람이 개들에게 지시를 내리면 돼요. 채찍을 가해서 달려 뭐 하고 뭐 워워하고 멈추게 하고 방향을 사람이 결정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대요. 엄청난 눈보라가 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대요.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세계 최고의 썰매 챔피언들도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썰매 위에 납작 엎드려 조용히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손에 쥐고 있던 운전대를 그 개들 중에 리더 개에게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몰라도 개는 냄새로, 발의 감각으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안전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썰매 챔피언들도 오랫동안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알래스카 주민들도 이런 위기 상황에는 내가 알 수 없을 때에는 나보다 더 잘 아는 개에게까지 내 운전대를 맡겨야 내 생명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억울한 방해꾼을 만나서 캄캄한 눈보라가 칠 때 그때 내 기분대로 들이받으면 내 감정대로 대응하면 반드시 끝은 우리가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나보다 내 인생길을 더 잘 아시고 정말 온 세상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넘겨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미국에 몬티 윌리엄스라고 하는 농구 감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팀의 코치로 있을 때 2016년에 이 몬티가 큰 시련을 만납니다. 밤에 자기 아내가 아이 셋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마약에 취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뚫고 들어와 그 사고로 아내가 숨을 거둬요. 그리고 세 아이가 큰 중상을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 몬티. 장례식을 며칠 앞둔 밤 그는 캄캄한 밤에 어느 방에 들어가 홀로 주저앉아 이 가해자를 생각하면서 그 분노와 억울함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 그 캄캄한 방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감정대로라면 그 마약에 취해서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몬티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막 괴로움 속에 울부짖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곳에서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몬티, 그를 용서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 분노가 너와 남은 세 자녀들에게 독약이 될 것이다. 사실 몬티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0: 그래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며칠 동안 선명하고 동일했어요. 결국 몬티는 눈물의 결단을 합니다. 울면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분노가 나를 붙들지 않도록 대신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세요. 아내의 장례식 날, 이 몬티가 가족을 대표해서 단상에 섭니다. 그 자리는 당대 농구 스타들을 비롯한 한 900여 명의 조문객들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수많은 언론은 이미 몬티가 복수를 결심하다라는 기사 초안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드디어 몬티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해요. 내 아내를 잃은 것이 너무 힘들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 이 끔찍한 일조차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저는 아내를 죽인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사람과 함께 괴로워할 그의 가족들을 위해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몬티는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정을 내린 몬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이끌어냈느냐? 코트로 돌아왔어요. 그는 별 볼 일 없는 코치였어요. 그리고 아주 날마다 성적이 좋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어느 팀의 감독이 됩니다. 선수들은 늘 패배감에 젖어 있고 우리는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팀이라고 그렇게 선수들은 방황합니다. 그런 선수들만 모여있는 팀의 감독이 된 이 몬티는 방황하는 선수들을 가슴으로 품는 영적 아버지로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2022년 팀을 1위로 이끌어 우승을 시키고 그해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몬티처럼 막막하고 억울한 인생의 장애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 너무 힘든 장애물로 인해서 남몰래 울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운전할 테니 다 나에게 맡기고 나랑 함께 넘어가자.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우린 두 가지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돼요. 상실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 믿고 도전해 보십시오.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났다면 나보다 길을 더 잘 아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드려보십시오. 나는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님과 함께 장애물을 딛고 넘어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4000

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성가샘 진행의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치 않은 사람은 똑똑하게, 어수룩한 사람은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얌전하게, 까부는 사람은 활기 있게, 실없는 사람은 밝아 보이고, 미련한 사람은 듬직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은 어수룩하게,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사랑의 감정과는 정반대로 허물이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본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영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은국 곡 사랑을 오늘의 첫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알렌 포트곡 주는 나의 목자를 서울 장신대학교 글로리아 코랄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은 강합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주의 말씀은 반석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방향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 평안이 됩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에 확신이 넘치는 이유는 모처럼 박힌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게 있기에 나는 승리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엔 찬송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 샤론의 꽃 예수를 메들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찬양대 찬양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를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창원양국교회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오든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 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 시,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한번 보고 잠깐 멍하니 서 있는 그런 시간. 딱히 이유는 없이 잠깐 밖을 보며 쉬어가는 그런 시간들 말이죠. 오늘이 딱 그런 요일인 것 같아요. 한 주의 한가운데 월요일의 긴장도 지나고 금요일의 기대는 아직 멀었고 어느새 에너지가 조금 내려앉는 시점. 계속 달려왔는데 문득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요일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괜히 창밖을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멈춰서는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속도를 점검하고 방향을 다시 맞추는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바쁜 일상과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때로 잠깐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고 찬양 한 소절 부르고 말씀으로 쉼을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잠깐의 안식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큰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고 완주했다고 말하긴 아직 빠른 수요일. 오늘 이 저녁에는 잠깐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6월 10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예수전도단의 시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였죠. 은혜. 출석 단어 은혜. 은혜 충전 라이브에 은혜를 남겨주시면 우리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은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시 가장 먼저 우리 9507님께서 은혜 남겨주시면서 등산화 선물 너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출석 인증 문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은혜 출석 인증 문자 보내주시고 데일리 미션도 바로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의 데일리 미션, 오늘은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이죠. 성경 넌센스 퀴즈, 여러분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가장 좋아하시는 데일리 미션이기도 한데요. 문제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교회에 가면 여러 가지를 받죠. 예, 뭐 은혜도 받고 교회 가면 맛있는 밥도 받고요. 또 한 공동체로서 기도와 위로도 받고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오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돈도 좀 받습니다. 예, 돈도 좀 받아요. 모르셨죠?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받은 돈 과연 얼마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 좀 어렵나요, 문제가? 넌센스 퀴즈입니다, 여러분. 진짜 막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받은 돈은 과연 얼마일지? 얼마일지?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너무 어려워하시면 조금씩 힌트를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과연 얼마를 받았는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615님께서 은혜 남겨주시면서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셨고요. 4833님, 샬롬 미니피디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오전에 집에서 휴식 후 오후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야간 당직 근무도 합니다. 피디님은 식당이나 카페 가면 수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빠르게 선택하시는 편이세요? 오늘 오전 뿜뿜 라디오 오프닝 듣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식당 메뉴 고르는데 10분이 걸려요. 라고. 요즘 또 메뉴가 많아서 고르기 힘들다고 하는데 피디님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카페 가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휴주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심지어 스키장에 가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카페 메뉴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거밖에 안 먹어요. 예, 가끔 뭐 단 게 땡길 때는 진짜 단 거, 막 초코에 휘핑크림, 초코칩 막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먹거나 거의 뭐 90%는 얼주가, 아아라고 하죠. 얼주가. 예, 그렇게 시키는 편이고 메뉴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가서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고 눈에 확 들어오는 거. 그런 메뉴들을 바로바로 고르는 편인데.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얼주가가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얼주갑니다. 예.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예. 저는 얼주갑니다. 얼주가. 네. 좋습니다. 우리 뭐 정답 계속해서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뭐 문제가, 좀 쉬웠나봐요. 예, 4169님, 9096님, 7820님 모두 정답 보내주셨. 지금 정답을 말할 뻔했네요. 예. 정답 보내주셨고, 4918님 일부 지금 출첵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두 글자 우리 출석 단어 남겨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출석 단어 그리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옹기장이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합니다.

네, 8851님 그리고 3564님도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564님께서 PD님 시원한 진행 너무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좀 더 시원하게 한번 이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한 진행으로 한번 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97님, 7820님, 9952님도 모두 정답 남겨주셨고, 9952님은 저녁 준비로 국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쁜 중에 문자 넣습니다. 아, 천하보다 귀한 몸인데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닐까요? 라고. 네, 오늘의 정답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예. 아주 뭐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예,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빼셔야 됩니다. 예, 두 숫자 두 개 중에 하나를 빼셔야 되고, 4833님은 달란트 남겨주셨는데 달란트 아닙니다. 아, 퀴즈 정답 은희겠네요. 방금 들었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4918님 은희도 아니에요.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를 받았을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피아오십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무더위를 날려줄 두 곡의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워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4918님께서 퀴즈

다시 들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한 번 더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죠. 어, 우리가 교회 가서 뭐 이것저것 받죠. 뭐 은혜도 받고 점심 식사도 받고 뭐 기도와 위로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돈도 좀 받습니다. 예, 돈도 좀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돈을 좀 받았는데 이 돈은 과연 얼마인지 맞춰주시는 문제입니다. 뭐 몇 원 이렇게 나오겠죠. 예,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네, 이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돈은 과연 얼마일지 몇 원 이렇게 정답이 나올 텐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많이들 좀 맞춰주고 계시네요. 예. 아, 0842님 랩돈. 와, 이 고급진 오답을 랩돈 아니고요. 아, 우리 또 2003님, 9405님, 9952님 모두 정답 잘 맞춰주셨고 4918님께서 저도 여름에 알을 좋아하는데 마시고 나면 배가 아파요. 장이 안 좋다고. 아, 여러분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예. 아가 뭐 여름에 시원하고 좋긴 한데 여러분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아, 예. 여러분들은 좀 따뜻하게 장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아, 9507님 정답 은혜. 은혜 아닙니다. 예. 은혜 자꾸 오답 두 번째 나왔는데 은혜 아니에요. 예. 무슨 뭐 몇 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오늘의 정답 계속해서 보내 주시면 되겠고. 2003님 출책은 뭐죠라고 하셨는데 여기 샵 0981번으로 은혜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출석 체크를 매일매일 하시면 우리가 또 선물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4420님,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교회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교회 두 곳을 섬기는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놓고 그리고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하셨다고 하네요. 아직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죠? 라고 하시면서 신청 찬양으로 피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신청해 주셨는데 요 찬양이 어제였나요? 한번 나갔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요 찬양을 조금 더 있다가 한번 내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로 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신청해 주세요. 예. 7720님 신용대출 일하다가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신용대출. 좀 색다른 오답인데요. 예, 신용대출 아니고요. 예, 그만큼 뭐 대출만큼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 또 6675님 은혜 우린 엄청난 이것을 받았죠 라고 정답 남겨주셨고 7701님도 퇴근길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출석 단어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누가의 처방전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우리 사사이공님께서 차유한 어린이, 당연히 기억하죠. 예. 이 어린이에게 뭐, 칭찬해달라고 무슨 내용을 좀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2부에 칭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2부까지 꼭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아셨죠? 유한 어린이 기다려줘요. 네, 2부에 칭찬해줄게요. 자, 오늘 1부 끝곡, 아름다운 기타 선율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뭘 해야 되는가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면 나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세 가지 은혜의 초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은혜로운 초청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곁으로 오라. 내게 와서 먹어라.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곁으로 오라. 내게 와서 먹어라. 오늘 첫 번째.

0: 번째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쉼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자, 오늘 30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셨어요. 이 마을, 저 마을 함께 다니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또 보내기도 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고을고을마다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한번 잠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일, 자기들이 가르친 일, 보았던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겠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일 하다가 이렇게 어떤 행사를 마치고 나서 모여서 정말 좋았던 이야기를, 은혜 받던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쁨이 배가 되죠.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았더니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병도 낫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는 핍박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나눈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흥분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죠. 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 정말 잘했어. 놀란 일이야. 이런 대화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쁜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과의 이런 전도 보고 만남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특별한 필요 하나를, 그 제자들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하나 발견하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1절 중반부를 보세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많이 지쳤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잠시 쉬어라. 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빨리 나가 전도하고 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너희들 음식 먹어도 시간이 없어. 좀 쉬어야지. 여러분, 이 쉬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다올레 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헬라어 원문을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어하고 자카르 쿰. 오늘은 이 쉬어라입니다. 쉬어라의 헬라어 원문은 아나파우오예요. 따라 하십시다. 아나파우오. 좀 외우기가 어려우실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나파. 안 아픈 거예요. 그다음에 우오를 붙이세요. 아나파우오. 시작. 아나파우오. 아나파우오. 뭐라고요? 쉬어라. 쉬어라.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잠시 멈춰라, 숨을 돌려라, 생계를 되찾으라, 좀 쉬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쉬어라 이 말씀, 아나파오가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이 아나파오가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영적인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얘들아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야지 하실 때는 육적인 문제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전 인격을 아주 잘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도 보시지만 제자들의 몸 상태도 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해주세요. 우리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어나서 뛰어라 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 먹을 주시고 푹 쉬고 푹 자고 푹 쉬고 푹 자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친 것을 아셨고 그리고 먹지 못한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의 쉼과 육신의 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가지고 오셨죠.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아셨고 목마름도 아셨고 피곤도 아셔서 때로는 그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탈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한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지쳐버리셨습니다. 마음의 처음에는 감교로 시작합니다. 사명으로 불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교회 와서 이 일 저 일 최선을 다하세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많은 일을 하다가 탈진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신앙생활이 은혜가 아니라 의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지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잠시 쉬다가 회복되면 좋지만 이게 공동체를 떠나서 너무 많이 쉬시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그런 분들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으세요. 제가 새가족 공부 5과를 맡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 다 만납니다. 가끔씩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보면 목사님, 이전 교회에서 너무 지쳤어요.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너무 지쳐서 왔습니다. 그럼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마세요. 일을 멈추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누리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교회에 몸된 교회를 살펴보면 할 일이 보일 겁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 먹을 기회도 없는데 빨리 대충 먹고 빨리 일어나 또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잠깐 한적한 곳 그곳에서 쉬어라. 아무도 없는 그 장소에서 좀 쉬어라고.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고 힘들 때 그 어머니가 꼭 안고 있는 이 쉼,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쉬는 곳, 내 육신이 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왜 주님이 주일을 주셨어요? 우리는 쉬어야 돼요. 이게 육신이에요. 쉬지 않고 달려가면 사고가 납니다. 주님이 주의를 주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 모든 7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첫날이에요. 주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일, 일요일 제일 첫째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에요. 내 영혼이 주님과 쉬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쉼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우리가 찬양, 기도, 이 모든 것도요, 이게 영적인 활동이죠. 단순 육의 활동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쉼을 누려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달려오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또 가지고 와요. 스트레스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꺼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소음, 많은 소리, 방송, 드라마, 스포츠, 그 많은 바쁨과 여러 가지 많은 그 소리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잠시 끊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요, 이렇게 왜 이제 왔냐고, 또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전인의 회복이 일어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되면 이렇게 정말 쉴 새 없이 또 주를 위한 일이지만 바쁘게 다니시는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또 우리 섬기시는 부서의 많은 교사들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의 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오늘

0: 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안식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곁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쉽니다. 자, 여러분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나 쉬운지 모르지만 이 광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의 시대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0: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장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큰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무리를 보셨을 때 예수님의 이 시각은 영적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지?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셨습니다.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34절 한번 띄워보세요. 잘 보세요.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온몸으로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멈추셨어요? 보셨어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 안에 있는 장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표현을 이 원문에 의하면 창자가 뒤틀린다.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의 긍휼과 연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느껴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은 고통받는 자녀를 보면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창자가 뒤틀리듯이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반응을 하신 거예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을까? 자,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34절 보세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양,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목자고 양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이 못 삽니다. 목자는 양을 철저하게 돌보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목자 곁에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인간은 죄 때문에 목자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를 떠난 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얼마나 찢겨 있는지, 얼마나 방황하는 양처럼 보이는지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창자가 끊어지듯이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 양 하면 그다지 뭐 감동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그들의 삶입니다. 양들이 많고 목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그럼 목자가 내게 있다면, 내가 목자가 있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자가 없는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양들은 눈이 굉장히 어둡고 이 길을 잘 잃는데요,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양이 방향을 잃고 무리에서 떠나버리고 뒤집혀서 웅덩이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즉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죠.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을 이렇게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0: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나름의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목자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목자가 있대요. 돈이 목자입니다. 명예가 목자예요. 성공이 목자예요. 자녀가 목자예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다니는 나의 목자가 되어버린 누군가가 무엇이 돈이 성공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목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보실 때는 상하고 찢기고 고통받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생을 달래나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살이 많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술에 빠져있나요?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십니까? 어떤 목자가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까?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없이 방황할 때 오늘 주님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나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악한 본성상 자꾸 길을 잃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쳐다봅니다. 잠시지만 목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것을 붙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는 지치고 어떤 사람들의 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면서 상한 마음으로 옵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는 평생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 평생에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길이 있죠. 우리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목자를 만날 수 있는 이 길은 저와 여러분이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우리는 제가 갈 길, 내 길로 갔어요. 근데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열렸나요? 목자를 떠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목자를 만날 수 있는 이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0: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목자에게로 돌아갈 품이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 다 목자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곁으로 오라. 내 곁으로 오라. 네가 찾는 목자가 여기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찾는 목자는 바로 나다. 내 곁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내게 와서 먹으라 하십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빈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보니까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더리어 날 또 저물었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모자랐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예수님,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 사먹도록 해주십시오.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계산에 빠른 제자가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의 200일 일해야 품삭시입니다. 당시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어요. 오늘날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얼마나 일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의 반응이 뭐죠? 아니, 예수님, 200데나리온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다 먹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대답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0: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와서 먹을 걸 줘라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방법이 계세요? 물어야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200데나리온 드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떡이 몇 개 있는지 보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가더니 38절 끝을 보세요. 몇 개가 있었나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외우죠? 오병이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살펴봐라. 오병이어입니다. 자, 여러분, 긍정적인 대답이에요?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부정적인 대답이죠. 예수님,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이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몇 개가 있지? 없는데요? 못하는데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똑같은 장면인데 요한복음을 보면 한 아이에게서 가지고 온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보면은 남자 5천 명. 그 제자들이 계산이 빠른 겁니다. 아니, 남자 성인 5천 명 앞에 내놓기에는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9절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10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 보세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앉아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1절 주님이 하신 놀라운 방법을 보세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0: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는 오병이어를 손에 딱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작은 거예요. 앞에는 남자 성인 5천 명,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 작은 걸 손에 딱 가지셨어요.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세요. 하늘을 우르러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보셨어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우르러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찬양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단어는 감사고 여기는 찬양. 좀 다른 단어지만 감사 찬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찬양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찬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는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작은 것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찬양은 기적을 낳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는지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41절 중반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심에 42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보니까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42절에 한 절에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다 배불리 먹었더라. 저는 이것을 묵상했어요. 아니, 43절 연결해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있었더라.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한 절에 구분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어요. 몸이 찢기셨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먹어라. 이 말은 단순한 떡을 먹어라 하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깨어졌다. 내 몸을 찢었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를 먹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0: 먹으십시오. 예수를 마시십시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다음 주 다올레 주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신 그 잔치,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자리,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나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영상 예배에 너무나 이렇게 길들여져서 유튜브를 찾는데 병상에서 외국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모이셔서 함께 주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베푸신 자리예요. 함께 모여서 주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리,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의 목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쉬게 하시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항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 뭐 사실 소개할 게 별거 없고 진해중부교회 담임 목사고 우리 극동방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20년 이상 소망의 기도 섬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이 제가 참 보람되고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2: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느끼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1: 저는 뭐 특별히 뭐 재주가 없어가지고 뭘 하나 맡으면 뭐 어쨌건 하지 마라 그만하라 할 때까지 좀 하는 성격이라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꼭 그랬으라기보다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가끔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참 문자를 받을 때 너무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

0: 하게 된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1: 이곳 경남 땅에 창원 극동방송이 세워진 후에 변화된 점들이 있었나요?
0: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우리 지사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극동방송을 저도 사랑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이 방송의 능력이 힘이 크다. 성도들이 물론 뭐 집에서도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운전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많이 듣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이 방송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비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20년 전이나 30년 전보다 지금 더 우리 극동방송이 더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뭐 제가 뭐 특별히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 어쨌건 지역교회와 더불어 함께 사역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방송사에서 주일마다 그 교회 방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그다음 그러면 관심사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극동 방송, 그 좋겠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 극동 방송 화이팅!

한상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로 함께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어노인팅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였고요. 은혜. 그리고 우리 1부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오늘 데일리 미션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중에 돈도 좀 받아요. 예, 우리 교회 가면 돈도 좀 받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돈 과연 얼마일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돈은 과연 얼마일지 앞서 힌트를 드렸는데 무슨 원 이렇게 끝나겠죠. 몇 원 이렇게. 그리고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정답은 두 글자.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샵 0981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7720님 정답 5,000원 이걸 안 썼더라고요. 예, 이거 아닙니다. 5,000원 아니고요. 앞서 뭐 은혜도 있었는데 예, 좋지만 아니었고. 아, 또 PD님 재밌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우리 8093님 우리 두 딸의 아버지시죠. 출첵합니다 은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4833님 신용카드 아니고요. 예, 우리 정답.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답 5,000원이 또 있네요. 예, 5,000원 아니에요. 예, 5,000원 아니고. 아, 이 시간 이 방송을 처음 청취하는 것 같네요. 어우, 처음 청취 우리 4995님 새싹 문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처음 청취하는 것 같네요.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하고 오니 극동방송에서 넌센스 퀴즈가 나오길래 한번 보내봤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문자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서 우리 4420님 차유한 어린이 이야기 일부에서 해주셨는데 우리 유한 어린이가 담임 목사님께서 2만원을 주시면서 만원은 모금함에 넣고 만원은 유한이 사먹고 싶은 거 사먹으라고 주셨는데 유한이가 2만원을 모두 전파선교사 모금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유한이에게 시원한 아이스티랑

예수빵 챙겨줬다고. 우리 유한이 듣고 있나요? 제가 1부에서 칭찬을 못 해줬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유한이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예, 우리 유한이의 그 헌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유한이 너무 좋고 우리 사장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얻어 먹으세요. 이것도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 그러고 다 달라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3753 태희 엄마님, 비디님 재밌네요.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5959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느끼는 거지만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이죠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 4833님 2부 은혜 입장 찌릿찌릿한 은혜 방송이라고 2부 출석도 보내주셨습니다. 늦은 출첵합니다. 문제를 다시 말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셔서 앞서 다시 말씀드렸네요. 예, 0720님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앞서 4420님께서 유한이 신청곡 다 와서 찬양해라고 하시는데 요 찬양 오늘 끝곡으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다 와서 찬양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43님도 은혜 운전 중 후다닥 항상 운전 중에 보내시는데 정차해 주시고 보내시는 거 맞죠? 예, 목숨 걸고 지난번에 한번 보내주신다 그래서 안 됩니다. 네, 함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석 단어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누가의 처방전 함께합니다.

0: 몸을 고치는 지혜도 건강을 지키는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죠. 성경 속 의사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제때 알아채고 올바르게 돌볼 수 있도록 매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누가의 처방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누가의 처방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길수입니다.
0: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 뵙게 됐어요.
1: 네.
0: 아, 먼저 오늘은 그 감기 질환 중에서 열과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아이에게 열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급해집니다.
1: 그렇죠.
0: 특히 네.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경우에는 뭐 너무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38도가 넘어가면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준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요. 예.
1: 어디서 이게... 들으셨군요.
0: 네, 어서 좀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1: 아니요.
0: 아, 아니군요.
1: 네, 지난번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기침이나 콧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은 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0: 네.
1: 사실 조금 전에 고열의 기준이 38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개 그렇게 통용해서 쓰기는 해요. 그렇지만 교과서적으로는 고열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 체온이 뭐 37도 2부까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37도 3부는 고열인가요? 아니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을 때 그 질병에 따라서 그 고열에 대한 기준이 조금 틀리고요.
0: 네.
1: 또 고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면 그 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너그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다 병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열이 소아하고 또 성인하고도 좀 틀리다는 거예요.
0: 예.
1: 성인보다는 소아가 열이 기초 체온이 조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 소아 어리면일수록 체형을 보면 팔다리는 짧고 머리 헤드는 크고
0: 그쵸.
1: 예. 전문용어로 말하면 체중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성인에 비해서
0: 좁은 거죠.
1: 좁기 때문에
0: 예.
1: 열이 조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이라는 것이 무조건 열이 아까 38도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죠. 38도 이상인데 아이가 잘 먹고

0: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고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될까요?
1: 그 정도면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이 그보다 못하다고 해서 증상이 있는데도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1: 네.
0: 열이 38도가 아니래도 그 아래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하면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이상 고열이라도 아이가 특별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지켜봐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전문용어로 항상성이라 그래요.
1: 예.
0: 저절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능력 심어두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 엄청난 능력이죠.
0: 네. 그래서 그런 자연치유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연치유력에 맡겨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원장님 네. 말씀처럼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0: 그렇죠.
1: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이가 좀 열이 나도 괜찮다 싶으면 좀 지켜보시고
0: 그렇죠.
1: 열이 좀 높지 않아도 네.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하면은 네. 뭔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열은 왜 나는 거죠?
1: 요게 뭐 다음 질문이긴 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열이 왜 나는 건지 그리고 네. 열이 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요게 다음 질문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어떻게 하셨죠? 예.
0: 사람이 약 올려도 열 나잖아요.
1: 그 아 맞네요.
0: 그렇죠.
1: 머리가 뜨끈뜨끈해지죠.
0: 맞죠. 네. 뚜껑이 열리죠.
1: 예. 네.
0: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 열이 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1: 그래도 몸이 안 좋다는 신호니까 나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0: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건데 열 자체가 생기는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나쁜 것이 아니에요.
1: 아 그렇군요.
0: 자, 어린아이들 젖병 소독할 때
1: 네.
0: 어떻게 소독하나요?
1: 뜨거운 걸로 소독하죠.
0: 그렇죠. 예, 왜 뜨거운 예. 걸로 하나요?
1: 살균을 위해서.
0: 그렇죠.
1: 예.
0: 열을 올려야만이 균이 죽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우리 몸의 염증성 질환들이 보면 균이죠. 세균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1: 맞죠.
0: 곰팡이가 됐든
1: 네.
0: 그 균들이 죽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몸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내 것이 아닌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 그러면 세균을 죽이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네요.
0: 그러면 열을 내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나요?
1: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대로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열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1: 예.
0: 열을 급격하게 내려서는 안 됩니다.
1: 아.
0: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수많은 연구 논문들에 의해서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열을 어떤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열을 급격하게 해열제나 그런 걸로 내렸던 경우와 내리지 않고 자연치유력에 맡겼을 경우 그 부작용이나 아니면 회복 정도에 있어서 또 열을 내리지 않는 그룹들이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또 후유증도 적고
1: 네.
0: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해열제를 먹게 되나요?
1: 이렇게 따지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0: 그렇죠. 근데 그 해열제를 쓰는 경우는 환자가 특히 소아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석인도 마찬가지죠.
1: 그쵸.
0: 너무 힘들고 괴로워할 때 그 증상 자체를 좀 내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두통이 너무 심하다.
1: 네.
0: 그 열 때문에 그러면은 좀 내려줘야죠.
1: 그쵸. 네,
0: 그런 것 때문에 내리는 것이지 그 열을 내린다고 해서 그 질병이 빨리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질병이 염증이 사라짐으로써 열이 줄어드는 것이지
1: 예.
0: 열을 줄여줬다고 해서
1: 질병이
0: 빨리 낫는 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런데 많은 그 부모님들이 아이 열 빨리 내려주세요. 열을 내리면은 빨리 병이 낫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1: 맞아요. 예.
0: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을 먹었는데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이 안 떨어져요. 한 번 더 먹여도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합니다.
1: 네.
0: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 약으로 가지고 안 나오니 열이 안 내려가니 다른 해열제를 같이 교차 복용을 해도 될까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1: 네, 이런 얘기 저도 들어봤거든요.
0: 네, 예. 그것도 교과서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회문화적인 그런

0: 환경 때문에 요소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 갔는데 열이 나서 갔는데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약을 먹었는데도 애가 열이 안 내려가요.
1: 네, 낫지 않는다. 네,
0: 그러면 그 의사는 돌팔이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데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자꾸 많은 약을 쓰고 싶어 해요. 예. 그래야 부모님들도 편하고 자기도 편하고. 아. 이게 상호간에 조금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네. 막상 또 자기 애가 되다 보면 그게 용납이 잘 안 돼요.
1: 맞죠.
0: 그런데 네.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방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얘가 내 아이라면 어떻게 처방을 할까?
1: 네.
0: 사실 그게 제일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예, 그럼요.
0: 그렇죠. 선인도 네. 마찬가지죠. 내 부모고 내 형제면 이걸 어떻게
1: 처방할까?
0: 네. 그 이상 정확한 건 없다고 봐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해열제나 여러 가지 그 투약을 하는데도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런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그 질병이나 그 환자 자체를 보고 처방하고 치료를 같이 부모님들이나 의사가 같이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제는 질병 자체를 없애주는 약이 아니라 거기에 동반되는 그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열이 나는 것 자체가 세균을 죽이는 과정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열에서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나마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열성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애들이 이제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정말 네.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부모님들이 대처를
0: 보셨어요?
1: 하면 될까요? 저는 실제로 못 봤습니다.
0: 못 봤죠.
1: 예.
0: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1: 네네.
0: 근데 그 열성 경련이라는 것의 어떤 그 정의 그게 뭔가라는 그런 걸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열성 경련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중추신경계, 전 뇌죠. 뇌와 또 다른 그런 감염에 의해 생긴 대사 질환이 없고 평소에 경련성 질환, 그러니까 우리 뇌전증이라 그러죠. 예, 그런 걸 알지 않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뭐 38도 이상, 뭐 39도 이렇게 뭐 올라가면서 경련을 합니다. 경련을 하는 경우인데 주로 생후 한 6개월에서부터 한 5세, 6세 그 정도 이렇게 소아에서 흔히 발생을 해요.
1: 네.
0: 그렇지만 그 처음에 대개 열이 시작하고 난 뒤에 대부분 첫 하루 24시간 내에 열이 확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점에 많이 경련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그 왜 생기느냐 하면 소화는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서 뇌가 좀 미성숙하죠. 그래서 자극에도 열 같은 자극에도 좀 반응을 좀 예민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는 한데 그 부모님들이 열성경련을 경험했다든지 하면 아이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열성경련 대부분 그 원인들이 상기도 감염이죠. 뭐 편도염이라든지 그냥 단순 뭐 감기라든지 인후염, 뭐 중이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급성 장염도 그 원인이 하나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걱정할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두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 열성 경련이 생겼을 때 이런 양성 열성 경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5분 이내예요. 15분이면 눈도 뒤집히고 막 그렇게 네네. 하니까 엄마들이 놀래고 그러는데 예, 대부분 15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한 5분 이내에 대부분 다 소실돼요. 소실되고 그리고 전신적으로 이제 한쪽만 뻣뻣해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해요. 그렇지만 전신적으로 막 떨고 뻣뻣해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그게 좀 안심해도 된다.
1: 아~
0: 네, 그렇죠. 한쪽만 생긴다. 우리 중풍 생각해 보세요.
1: 예.
0: 한쪽만 편마비가 오죠.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 그렇군요.
0: 한쪽이 만약에 이렇게 경련이 많이 온다면 그건 응급질환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아까 처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열이 이런 양성 열성 경련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막 올랐다고 해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 거의 없어요. 바보가
1: 네.
0: 되거나 뭐 영구적인 뭐 마비가 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간질이나 이런 뭐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0: 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통계적으로는 그런 유의한 관계는 없습니다. 자연적인 간질 발생률이나 열성 경련 때문에 생기는 발생률이나 똑같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재발도 한 번씩 해요. 아. 재발도 한 번씩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경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1: 네.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길수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관련한 궁금증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시편 57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시편 57편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앞서서 열성경련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었는데
1: 네.
0: 여기에 대한 이제 부모님들의 대처나 혹은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해요.
1: 그게 제일 궁금하겠죠.
0: 그렇죠.
1: 맞습니다. 결론이 뭐 치료죠.
0: 네.
1: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답이 나와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1: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조금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0: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격려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보셨죠? 간질이나 뇌전증 환자분들 뒷바닥에서 네. 그렇게 발작을 하게 되면
1: 예, 예.
0: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억지로 붙들면 안 돼요. 억지로 붙들면 오히려 근육 손상이나 관절 손상이 되고
1: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그 주위에 다칠 만한 물건을 치워주고 조금 관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막 입 뭐 혀깨물까 싶어가지고 입안에 막
1: 맞아요.
0: 뭐 집어넣고 그런 부모님도 실제로 계세요.
1: 있죠. 예.
0: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호흡곤란이 와서 잘못하면 더 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억지로 입안에다가 뭐 나무를 물린다든지 숟가락을 물린다든지 뭐 거즈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 네.
0: 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거품을 물거나 그러면은 그게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거를 아이를 엎어둔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몸을 고개를 돌려준다든지 그 정도만 우선 하면서 억지로 몸을 가슴을 누른다든지 발다리를 붙든다든지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1: 가끔 네. 이제 영상 같은 데 보면 어쩔 줄 모르고 애를 꽉 안는 부모님
0: 네.
1: 그것도 안 되겠네요.
0: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지켜보는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게.
1: 그렇죠. 내 자식이 그런데 네. 지켜보기가 네. 참 쉽지 네. 않죠.
0: 그래서 입안에 아무것도 이제 넣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경련을 하고 있을 때 막 열도 나고 하니까 자꾸 약을 먹이고 싶어 해요. 의식도 없는 아이한테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해열제를 넣고 싶어가지고
1: 네.
0: 네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막 손발을 할머니들이 빨리 손발 따 뭐 그러면서 바늘 가지고 아이 목 손가락 찌르고 막 그러거든요.
1: 예.
0: 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그죠 자극적인 통증이 있으니까 그 발작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듣고 나니까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0: 그죠?
1: 네.
0: 그 정도만 하시고 자 그래서 경련이 5분 이상 15분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그거는 빨리 119로 불러가지고 빨리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응급실로 가야 되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한쪽 아이가 경련을 하거나 마비가 오는데 한쪽만 있을 때는 그것도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경련이 끝났는데도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1: 네.
0: 그것도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게 좋고 예. 그다음에 보통 경련 소아 열성 경련은 한 번 이렇게 하고 쭉 그냥 끝이 나요. 근데 짧은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련이 심하게
1: 네.
0: 반복될 때 예를 들면 15분 동안에 한 서너 번 계속 반복을 심했다가 덜 했다가 그렇게 할 때는 조금 빨리 예, 가는 게 좋고요. 이제 간혹 이제 아이들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입술이 새파랗게 변한다든지
1: 네.
0: 뭐 몸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기도 유지를 하면서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가장 네.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좀 침착함을
0: 그럼요.
1: 예, 네. 쉽지 않겠지만 네. 유지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아, 우리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소화, 감기, 뭐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독에 관해서는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1: 한 주 정도 더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합시다.
1: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소화, 감기 또 질환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면 좋을 것들
0: 네.
1: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소화의 특징
1: 네네.
0: 말씀드렸죠.
1: 예, 예. 예.
0: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소화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1: 네.
0: 그거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또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냥 현상만 보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증상에만 집착해서 치료를 하지 말아달라. 열성 경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죠. 내 아이가 소중한 아이가 막 몸을 막 마비가 와서
1: 못하고.
0: 가누지도 못하고 경련이 오고 눈을 뒤집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렇지만 예, 증상 자체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침착하게 오늘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 예, 조금 침착하게 마음이 열어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이 사항들 꼭 기억하시면서 뭐

0: 보다 침착하게 아이들의 증상을 잘 확인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듣고 계신다면 예전에 그 우리가 전에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우리 또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잘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또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또 다른 선생님이 예정이 돼 있어서 아마 요 소아 중독과 관련해서는 한 2주 정도 후에 한 번 더 원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죠.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그때도 네. 또 재밌는 이야기들, 또 유익한 이야기들 기대하고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길수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3: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이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2: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0: 현재 시간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누가의 처방전에 이어서 어린이 잔치 관련한 내용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2026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목처럼 우리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선생님 되신 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어린이들도 괜찮은데요. 함께 이곳 시온중앙교회에 가셔서 즐거운 프로그램도 함께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맛있는 간식도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추억들 만들고 또 그 아이들을 교회로 함께 인도하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833님께서 대학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야 되는 소아질환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물어봤습니다. 예, 한 2, 3주 후에 또 이길수 원장님이 한 번 더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요. 그때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예, 미리 질문 올려주셔도 좋고, 네, 그때 한 번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9님, 등산화를 선물로 주시면 교회 다니다 안 나가는 딸에게 주고 싶었는데 경민 PD님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6223님, 넌센스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진주자랑 오드실크 받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열심히 출석 단어만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예, 우리 함께 남은 시간 함께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제가 또 선물을, 깜짝 선물을 드릴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4918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처방 방법 알려주셨는데 일반적인 질문도 받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물론입니다. 예, 일반적인 질문도 남겨주신다면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넌센스 퀴즈 정답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오늘 정답 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서 받는 돈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정답은 구원이었습니다. 10원도 아니고 8원도 아니고 구원이 오늘의 정답 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우리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참여하시면 되는 거 아니죠? 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 데일리 미션에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앞서 우리 4420님, 요한 어린이 듣고 있나요? 네, 우리 4420님 카페에 찾아온 유한 어린이가 신청한 찬양이죠. 아, 다 와서 찬양에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 성도들은 이미 그 축복을 받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부응하는

0: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도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실천적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성숙한 사랑은 믿음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음의 눈을 밝혀 그들이 소유한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총명이 어두워졌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마음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답게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축복을 분명히 보아야 하고 그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부수적 선물에 집착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연약한 모습, 자신이 소유한 놀라운 축복과 소망은 보지 못한 채 아직 이루지 못한 작은 소망 때문에 성숙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세속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을 여전히 개인의 부귀영화와 입신영달의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모습 등으로 인하여 잠시 세상에 살면서 정작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에 대한 결단의 기도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 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힘쓸 일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다 받았거든요. 제가 더 은혜 받아야지만 지금 은혜 받은 것만 해도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에게는 출중한 왕자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압살롬. 압살롬 같은 사람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압살롬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다.

압살롬이 뜨면 남자들도 내가 남자지만 대단하시다. 여자들은 정신을 잃어요. 그 정도로 귀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압살롬그 잘생긴 빛나는 왕자가 딱 마차를 타면 50명이 딱 호위해서 가고 뒤에 기병들이 마병들이 따라가니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왕이다 할 때 전령이 다윗에 껴서 전하는 말이 뭔가, 왕이여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사무엘라 15장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다. 그 압살롬은 그만큼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 있고 잘났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나무 상수리 나무에 그 밑에 지나갈 때 해오리 바람이 휙 불어서 그 장발 머리채가 탱탱탱탱 감기니까 노쇠가 빠져나가요. 요압 장군이 창세기로 심장을 찔러 죽이고 10명의 죽은 놈을 다시 죽여요.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받죠. 아버지 죽이고 임금 되겠다는 나쁜 놈, 하나님이 그렇게 막을 내리셨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출중하거든요.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는 심히 준수한 자라. Very handsome, very handsome. 압살롬과 버금가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도니아가 왕될 걸 기대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왕될 계획하니 군대 장관 요압이 붙고 제사장들이, 목사님들도 붙고 신목들이 거의 다 붙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여자의 아들, 부끄러운 엄마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솔로몬은 잘나지도 못했고 숨어있는 인물이고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압살롬이 아니고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처럼 별 볼일 없는데, 사람들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멸망의 자녀에서, 지옥의 자식에서, 마귀의 종에서 영원히 불쪽에 갈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은혜로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는 조심도 해야 돼요. 주의도 해야 돼요. 월급 봉투 받는 날 소매치기들이 대목이잖아요. 월급 봉투 받는 날 소매치기들이 다 그날 대목 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많이 받으면 번쩍번쩍번쩍 주위를 살펴야 돼요. 살피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복을 잃지 않고 은사를 잃지 않고 또 더 받으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첫째로 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고 대장부가 돼야 한다. 다윗이 이제 느낌이 있잖아. 아, 내가 이제 세상 사람 가는 다 죽음의 강을 건너고 아버지 나라 가야 되는구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을 불러놓고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냥 대장부로, 너 대장부가 되었으니 대장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힘써, 힘을 써서 대장부가 되라. So be strong, be strong. Act like a man. 사나이답게, 사나이 중에 사나이답게, 영웅답게, 담대한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나는 압살롬 형만큼 잘생기지도 못하고 아도니아 형만큼 리더십도 없고 나는 초라한데 백성들이 나를 깔보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왕이 됐다고 부엌에서 독국물을 내 음식에 넣었으면 나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별 볼일 없는 죄인의 바세바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자객을 일으켜 나를 내 자는데 죽이면 어떡할까? 내가 죄 지은 여자의 아들이라고 백성들이 나를 안 따르면 어떡할까?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하면 어떻게 왕노릇하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여성들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겁을 내고 공포가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책을 보니까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건 암, 교통사고, 강도, 전염병, 경제적인 실패, 사람의 배신 이런 것들이 628가지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런 일이 내가 없나 어떡할까 겁내는 게 628가지나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과 저 은혜 받은 우리는 628개 중에 한 개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답게 살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큰 걸음으로 걸으라. 나는 총회 지도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큰 걸음으로 걸으세요. 큰 걸음으로 크게 걸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다윗도 자격 없는 이새 아들인데 밤에도 말씀이 좀 나가지만 이새 아들은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보니 숱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 많은 대적들하고 싸웠지만 백승백승하게 하시고 자기를 없애려는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원이 나를 치렀고 에어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시기요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방패시로다. 겁날 게 없다. 할렐루야. 곧 죽게 되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거인 이브비 분옵이 3.5kg의 노창을 들고 새로 만든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뛰어듭니다. 남북의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비새를 깨닫게서 아비새가 야 이놈! 돌아보는 사이에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여 이제는 전쟁에 나오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겠나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한국의 이 나라의 등불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등불이 꺼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니까 안 꺼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출발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항상 유효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한다. 너 강을 건너도 강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너가 불 가운데 가도 타지도 않는다.

않는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나는 너 구원자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 때문에 백성을 대신 바꾸겠다. 야, 너 하나 때문에 한민족도 주겠다. 너는 내게 귀하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까지도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하러 좀 늦었어요. 시간이 해가 지는 시간에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집사람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처소로 가고 집사람 혼자 산길을 가는데 제 안에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를 늦게 만나서 여보, 항소만한 멧돼지 봤다. 근데 내가 여보, 당신 정직한데 멧돼지가 항소만 큰 거, 아유, 항소만한 거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본 사람이 맞아요? 안 본 내가 맞아요? 저는 집사람 보기는 색깔도 누렇더래요. 근데 여러분 아신 대로 산에서 멧돼지 만나면 눈을 맞춰야 돼요. 소리쳐도 안 되고 뭐 공격하려면 멧돼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눈을 바라보고 뒷걸음질을 해서 나무 뒤로나 바위 뒤로 숨어야 되는데 그래도 멧돼지가 공격이 오면 뭐 등성 빼기나 어떤 걸로 막아야 되는데 제 안에 여잔데 등성 빼기도 없고 멧돼지 항소만한 멧돼지가 공격하면 나는 세장가 가야 돼. 근데 이 멧돼지가 항소만한 게 산에서 내려오더니 제 사람 보더니 쏜살같이 도망가더래요. 저를 닮았는가 봐요. 제가 아내 무섭듯이 그 멧돼지도 아내를 무서워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읽어보니 신명기 28장 7절에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를 치렀고 한 길로 들어왔으나 내가 그들을 패하게 하리니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그 멧돼지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평안해야 돼요. 한국의 희망이신 분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해서 매일 기도해 드립니다. 그분이 몸이 조금 이상해서 서울대 공부 잘한 분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밀려서 3, 4개월 뒤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편안하더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암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암으로 가야 돼요? 좀 안 일찍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수술 받으러 갔어요. 다시 그 암 자리를 사진 찍었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서울대 병원의 의사님들이 집에 갔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이 목사님은 뭐 하나님 없었구만. 그러고 왔대요. 사실 암에 걸려도 겁이 없어야 대장부에 할렐루야. 제가 폐암 선고받아도 하나도 겁 안 났거든요. 폐암입니다.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분이 보기에 내 가슴에 암덩어리가 모양이 안 좋고 가족 의논에서 빨리 수술하세요. 날짜 잡아주세요. 제 아내도 같이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어이구 암이네 철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암이라고요? 암이라고요?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12일 기도해서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감사하고 잠언 18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야. 심령이 무너지면 어떡하겠냐.

암에 걸리든 무슨 병에 걸리든 이까지 거 뭐 주님이 함께 했으면 이긴다. 할렐루야. 병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죽네. 죽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다 가지만 그래도 좀 더 살고 간증하며 사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안해, 공포,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교통사고는 어떡하지, 아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어떡하지, 아내가 가출하면 어떡하지,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증거, 모세에게 기록된 대로, 모세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담대하고 배짱 입고 대장부로 살아야지만 항상 말씀의 길로 증거, 율법, 법률, 길, 하나님 말씀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할렐루야. 이대로 우리가 살려고 운전할 때 조심하듯이 우리는 말씀의 길로, 이 말씀의 길로 효도하고 말씀의 길로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남편을 섬기고 말씀의 길로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직장 생활하고 말씀의 길로 사업하고 말씀의 길로 예배하고 말씀의 길로 자기를 가누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쏟아요. 말씀하고 살면 은혜가 점점 커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합시다. 무엇을 해도 형통하고 어디로 가도 형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복받고 잘 되려고 하는 게 첫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사는 천국까지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지키고 또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아내가 제게 무슨 말하면 나 그대로 하거든요. 성경과 다르면 안 해도. 왜?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대로 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s. 너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Whoever, 누구든지입니다. Has my command.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행 가는 어디에나 먼저 성경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obey,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He is the one who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my father. 내 아버지 사랑을 받고 I too love him. 나도 그를 사랑해서 show myself to him. 그에게 나를 나타나 보이라. 어디 가서 이 말씀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휴가라서 몇 시간 바닷가 작은 숙소를 정해서 목사님 내외가 아이들하고 기뻐했는데 짐을 푸니까 성경을 안 갖고 왔어. 여보 내가 성경을 놓쳤어요. 아, 내 성경 있어요. 여기 호텔에 기도원 성경도 있네요. 아니 내 성경을 놓쳤어요. 여보 미안해요. 애들하고 같이 있어요. 나 집에 가서 내 성경 갖고 올게. 별나다 별나다. 아이고 당신 너무 별나.

0: 아니요, 성경 있는데 그래 별나요? 지금 그 밤에 어떻게 그 몇시 안 갔다 와요? 여보, 그 아니잖아. 내가 자세가 아니잖아. 휴가 기분에 들떠서 성경을 안 챙겼다. 그래서 밤에 몇 시간 집에 와서 다시 성경 갖고 가니 해가 떠요. 차를 세워놓고 바닷가에 성경을 끼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휴가 기분에 들떠서 성경을 놓치고 왔잖아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절대 이러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지요. 아들아, 너가 내 말을 귀히 여기니 나도 너를 귀히 여기겠노라. 그 목사님은 귀한 대접받으며 목회한대요. 이거 지켜서 복받아야지, 이거 지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 따라 합시다. 나를 대적할 자 있어도 없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나를 해칠 자 없다. 사고도 병도 암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평안이 돼. 그리고 나는 이대로 산다. 뭐 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나 이대로 산다.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무엇을 해도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사제로는 자녀까지. 할렐루야.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럴 때 솔로몬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사방으로 편안하고 그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는. 그러나 여자 때문에, 이쁜 여자들에게 마음이 팔려서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 떠나다가 초라하게 됐어요. 솔로몬은 잘 달리다가 실수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되지 말고 끝까지 다윗처럼 대장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천국에 더 놀란 은혜를 받는, 큰 집에서 사는, 은혜 받은 자, 더더욱 더 받는 자 되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2: 국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3: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4: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 믿습니다.
5: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1: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집사님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너무 귀해서.

0: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여쭙고 싶어요.
1: 예.
0: 그렇게 30여 년 동안 러시아의 외화벌이로 나가시고 나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성경을 몰래 주셨던 선교사님도 만나시고 지금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북녘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쯤에 있었던 게 극동방송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1: 맞아요,
0: 우리
1: 예.
0: 집사님에게 이 극동방송은 네모다, 나에게 네모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 네모를 채울 수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극동방송 아니군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정말 목숨을 걸고 들으셨잖아요.
1: 네.
0: 종교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을 발각됐으면 정치봉 수용소 행까지 갈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으시고 극동방송을 들으셨어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그 당시의 극동방송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1: 저희 삶을,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극동방송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이 모든 걸 이제 말씀 또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가면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0: 네, 그렇게 수년 동안 들으시는 중에 성경책도 받으시고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원래 이 질문을 고정적으로 드리지는 않는데 집사님에게 극동방송 가장 좋은 점.
1: 저희가 이제 제 극동방송을 이제 한 30년 전에 애청한 한 사람으로서
0: 네.
1: 또 이 극동방송을 이제 세우신 뭐 김장한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또 오늘 제가 이 극동방송이 저는 러시아 추운 지방 이름을 따서 극동방송을 할 것이라고 믿고 러시아에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원본이라는 거 알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극동방송 30년 전에 들었던 그 주파 원지에 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도 이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많이 애청하는 그런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집사님처럼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으신 지 뭐 1년, 2년도 채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우연히 또 이렇게 뭐 한 주, 두 주 간격으로 아니면 수년 만에 들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자면 집사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예,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손해는 안 봐요. 열심히 주님 말씀 보고 말씀 계명대로 살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일용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사는 때는 주님의 항상 그 가족과 그 가문에는 복을과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어려울 때 능력과 힘을 주시고
0: 아멘.
1: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가며 의지할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0: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0: 질문을 드려요. 우리 집사님의 고향인 자강도, 산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자랑해 주셨던 자강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외화벌이로 중국, 러시아, 또 중동 지역까지 가더라고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이 국동방송은 세계 각국으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 목소리를 듣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곱씹고 좀 두드시면서 주님이 사랑과 복음이 뭐이고 축복이 뭐인지 알아가며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동방송을 사랑합니다.
0: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된 그 소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때를 함께 소망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시고 와중에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서 선교사님을 만나셔서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이 알게 되시고,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몇 편을 통해서 나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은혜의 여정들 반에 반에 반도 안 되잖아요. 네, 잠깐 저희가 함께했던 이 여정 가운데 주셨던 도전들, 기도 제목들 함께 붙들면서, 그 소망을 붙들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 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 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 시,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나날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둘러 기도하는 것인데요. 혼자 투덜대거나 비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가 아뢰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이 캄캄한 자에게 빛을 보내주시는 주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그 일으키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4월과 5월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리고 이어서 조찬미의 아버지라는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낙심과 불안에 짓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에게 기도로 달려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으로 이 시간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3409번님의 신청 찬양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 찬양 신혜였단 영화 보고 그때부터 푹 빠지셨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잠시 뒤에 듣고요. 그리고 0782번님께서 내 삶의 노래로에 보냅니다. 고흥에서 인사드려요. 지선 전사님의 소풍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극동방송을 통해 잘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문자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들을 때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소풍길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340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희가 찬양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준모가 찬양하는 늘 아쉬운 마음, 이어서 이정림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까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강명식의 아버지의 노래 그리고 기대훈의 찬송이었는데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듣고 오셨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찬양들로 믿음의 고백 나눈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전해진 줄 믿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의 주 나의 구세주여, 주님의 어떤 일이든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요구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난한 심령을 드리옵니다. 빈 그릇인 저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죄스럽고 번민하는 심령을 엎으사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제 입술을 사용해 주소서. 저의 모든 마음과 힘을 주님께 의지해 드리길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주소서. 아멘. 무디 목사님의 매일 아침 기도문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한 선교사가 미전도 종족의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왼손에 사람 모양의 나무로 만든 목상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 종족들이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요 라며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자신의 오른손에 지폐를 들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과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직이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윤성의 오해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눠드린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찬양이라서 선곡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답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박소영의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김지민님의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신 돌 하나 주워 베개 삼고 텅 빈 하늘 덮은 채 홀로 누워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 머무는 내 지난 이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따님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우리의 딸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서로 어울려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편히 지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면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허락해 주십시오. 신부를 데려오는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값을 정하십시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주기만 하면 바라는 값이 아무리 많다 해도 꼭 치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서 대답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조건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며 당신들 가운데서 편히 지내면서 당신들과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생각하기에 그 조건은 꽤 타당해 보였다. 야곱의 딸에게 빠져있던 젊은 세겜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아들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광장으로 가서 성읍의회 앞에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편히 지내게 해줍시다. 우리 땅은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아도 될 만큼 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읍의 모든 남자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청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더불어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우리와 어울리게 합시다. 성읍 주민 모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4장 8절에서 24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깊은 데서 보는도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곳에 있어야만 보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머무는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큰 물에 배를 띄우는 사람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큰일을 보게 된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를 시작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남정인의 항해 들으셨습니다. 바다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죠.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깊은 곳은 밝혀지지 않은 곳이 많고 또 그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땅에만 있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런 게 아닐까. 그 자리에 가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들,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그야말로 큰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테파니 그레징어의 As the Deer, 지저스 컬처 밴드의 Oh Lord You Are Beautiful, 그리고 힐송 워십의 Magnificent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 한부영이 부른 나의 눈을 여소서,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일로 보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의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설명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베델 뮤직과 조나단 데이비드 헬서 그리고 멜리사 헬서가 함께한 I'm Your Beloved 그리고 마틴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이 함께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브루클 리거트우드의 Garment of Prais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의 독립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장군 시절일 때 미국의 독립을 결정짓는 승리를 이끌었던 벨리포지에서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워싱턴이 매일 아침 드리던 기도문이란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문 나눌 때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병사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워싱턴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뒤에 오랜 세월을 비서로 함께 일했던 로버트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체의 표준을 철저히 성경에 뒀던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일꾼인 크리스천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손을 모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름다운 소마트로의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찬미 월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매일 아침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있기까지,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있기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나눴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에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샵1069 우물정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편 3절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마음 앞에 나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휴식의 시간인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성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인피니트 밴드의 내 진정 사모하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허브 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배인기의 주 성령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예수의 그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옹기장이의 주 은혜와 자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될 때,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누군가 앞서서 가줬으면 또 경험을 해봤다면 하고 바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그가 갔던 길, 성공했던 일들을 그 경험을 흡수해서 갈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옳게 가는 건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건지. 그런데요, 우리 삶에는 목자가 계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서원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어요. 항상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먼저 앞서서 걸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목자 되신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참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전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E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방지역에도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있으시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이야,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5: 네,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7: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7: 피디님의 소개도 한번.
0: 예. 자, 일산에서 온 균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또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9: 여러분, 통일이 당장 내일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통일이라면 발생할 문제들도 참 많을 텐데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나 교육 등의 문제 등도 분명 발생할 겁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각자 맡은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통일 이후의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오늘은 만약 아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과제는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오늘 내일 이렇게 바로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네. 어떤 과제들을 빨리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요?
4: 해결해야 될 게 진짜 많을 텐데 지금 제 마음이 당장 달려가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달려가려고 제가 진짜 마음먹고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DMZ 부근에 지뢰가 너무 많아서
0: 지뢰가.
4: 달려가다가 까딱해서는 그 자리에서 동력을 가보기도 전에 하나님 보는 게
6: 그래서 안 되죠, 안 되죠.
4: 이런 안전한 좀 인프라를 세우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죠.
0: 맞아요. 네. 남북한 사이에 이 휴전선이 일대 수백 수천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그 장마철에 홍수 났을 때 떠내려오든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고. 지뢰를 해체하고 제거하는데도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4: 그럴 거예요.
0: 네, 안전하게 오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우선일 거다. 또 다른 의견은요?
5: 전 이제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만약에 북한 출신 분들이 남한으로 다 몰려오게 되면 네. 주거시설이 엄청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시로 거주할 만한 공간이나 정착할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마도 우리 삼순이님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무너졌을 때 그래서 난민이 대량 발생해서 이쪽 남한으로 막 몰려왔을 때

0: 흘려들었을 때를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때를 생각해서 휴전선 일대라도 저 임시 거주시설이나 정착촌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는 이제 남가북에 떨어져 있던 시간이 오랜 만큼 주민들 사이에 이런 문화적 격차나 그리고
2: 중요하죠.
1: 네, 서로가의 쌓인 오해의 소지도 조금 푸는 게 먼저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네. 네. 혹시 옥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네.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1: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오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0: 남한에 대해서.
1: 네, 네. 적대적으로 이제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남한에 있으신 분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3: 좀 맞아. 마음을 모으는 시급하겠다.
0: 그렇죠. 네. 서로를 적대시해왔던 세월이 80년 이제 넘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호감으로 느끼기보다는 뭔가 모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2: 경계해야 되는
0: 그런 게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 사람보다도 맞아.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 주주님 네. 우리 너와 나의 어울림 처음 오셨는데 어떤 의견이 좀 생각이 드세요?
3: 저는 일단은 식량과 보건, 의료 부분이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3: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과 이런 보건 의료에 있어서 좀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3: 듣기로는 이제 북한의 식량 자원과 보건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0: 그렇죠.
3: 들었어서
0: 네.
3: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설들도 확충을 하고 또 북한 지역의 농업 같은 것들이 낙후되어 네.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서 북한 측에서도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면에서 보건 의료면 또 어떤 식량 생산이나 자금 면에서 또 지역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것을 빨리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2: 맞아요. 저는 교육 하면은 사실 해야 될 교육은 너무 많겠지만 네. 북에서 온 친구 사례를 생각하면 사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3: 진짜
2: 같아요.
3: 진짜 너무 쉽게 당해.
2: 이게 맞아요. 진짜 네.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라는 게 네. 이게 광고와 사기 맞아. 그 어딘가 지점에서 미묘하게 헷갈리는 맞아. 것들이 우리는 육감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그게 없었던 거야.
4: 순수해,
2: 순수해. 이상한데 돈을 보내고 그랬었어요.
0: 아니 웅이님도 처음 한국에 오셔서 네. 그런 위험이 많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저는 이제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주변에 만나가지고
2: 다행히 네,
1: 겁이는 많이 없었는데
2: 네.
1: 간략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금액을 다 정산을 못 받는
2: 이런 네. 너무 나쁘다 사장님.
3: 진짜
1: 처음에 있은 일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좀
0: 잘못된 이야기, 거다.
1: 네, 잘못된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부터는 또 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0: 사실 뭐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네. 이런 물정을 모른다 그리고 나만의 그 생활을 잘 모를 거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등쳐먹는 사람들이
2: 나빴어.
3: 어떡해요. 네.
1: 아니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세계 또 민주주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 같은 데서도 그런 적응 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처럼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2: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고 이거는 남북한에 뭐 할 것 없이 요즘에 너무 AI를 활용한 다양한 그 잘못된 맞아요. 정보가 많이 있어서
0: 예.
2: 좀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 아까 주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가 북한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는데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나 식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에 그보다 유통망이 먼저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북한에 다니다 보면

0: 그러면은 도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루면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거기 며칠씩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인프라가 깔린다거나 혹은 그 안쪽에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도로를 갈아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1: 진짜 실질적인 부분. 네.
2: 그러게요. 네.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모든 인프라 확충이나 또 뭐 교육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을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이질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서로 각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아마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오랜 기간 계속해서 꾸준히 또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인데요. 통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제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2: 네.
3: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닥치듯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통일, 그러면 아마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나 지체들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 이후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2: 보라,
1: 주주,
4: 삼순,
0: 웅이었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구직자들이 가장 출근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꼽으며 반도체 산업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비율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했지만 양측 모두 재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콜롬비아 대선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 문화가 선거 운동에 활용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압박보다 핵 보유 북한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국내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르며 한국 전기차 시장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운산군 주민들이 모내기 동원보다 금 채취에 몰두하며 개인 금벌이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사적 모임과 한국 관련 대화까지 통제하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가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20년 3분기 이후 약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경제가 올해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성장을 이끈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기업 투자였습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 호조에 힘입어 5.9%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6.6%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ICT 제조업 생산은 15.4% 늘어나 전체 제조업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은 10.5%를 기록해 1976년 이후 약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한국은행은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구직자들이 가장 출근하고 싶은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구직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와 네이버, 토스, 현대자동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5년 전

만 해도 상위권 밖에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며 채용 시장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직자들의 선호 산업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카카오와 같은 IT 플랫폼 기업이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반도체와 제조업 중심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대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취업 선호도 조사를 넘어 한국 경제의 산업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6%, 일본이 5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한국은 11%포인트, 일본은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은 한국 25%, 일본은 35%로 모두 감소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18세에서 39세 사이 응답자 가운데 한일 관계가 좋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73%, 일본이 66%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한국 85%, 일본 81%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으며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인적 교류 확대와 문화 교류 활성화가 양국 인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충돌했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공습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지도부와 잇따라 통화하며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고 양측은 이에 따라 공격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무력 대응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휴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이 다시 공격하면 즉각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에 겨냥한 공격 의사를 밝히면서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이란 문제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전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 추진보다 북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과 농업,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한 회담 결과에도 과거 자주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핵 문제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정치적 후원자이자 경제적 지원국 역할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오는 21일에 결선 투표를 앞둔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문화가 선거 운동 소재로 활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경 좌파 성향의 이반 세페다 후보 지지자들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 감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 얼굴에 반짝이 효과와 하트 장식을 넣고 오빠, 사랑해 같은 한국어 문구를 더한 이미지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확산시키고 있는 건데요. 또한 K-POP 팬 모임을 중심으로 후보 정책을 카드 뉴스 형태로 소개하거나 K-POP 음악과 공연 영상을 활용한 짧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페다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한국에서 유행한 손가락 하트 동작을 선보였고 선거 캠프 홍보물에도 하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POP 팬들과 직접 만나 응원봉과 음반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는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례가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K-컬처, K-문화의 영향력이 문화 영역을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친숙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선거 전략이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Y가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 1위에 오르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모델 Y의 한국 판매 1위 소식을 공유하며 한국은 최고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 이모티콘을 게시했는데요.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모델 Y는 지난달 국내에서 8,700여 대가 판매되며 전체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산차 판매 1위였던 기아 소렌토보다도 많은 수치로 수입차 단일 모델이 국내 전체 판매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출시된 신형 모델과 전기차 수요 증가, 가격 경쟁력 등이 판매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국내 완성차 기업 간의 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금 생산지인 평안북도 운산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가정집을 작업장처럼 꾸며 금 추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운산군 북진 노동지구 주민들은 광산에서 흘러나온 광석을 사들여 집 안팎에서 직접 금을 분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외지에서 온 일꾼을 10명 이상 고용해 광석 분쇄와 세척, 금 추출 작업을 분업 형태로 진행하는 등 사실상 소규모 생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금벌이가 모내기 총동원 기간에도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주민 상당수는 농촌 지원 대신 금 채취와 금 추출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장을 점검한 간부들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금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자원인 데다 여러 권력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주민 3명 이상이 모여다니거나 술자리와 같은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보위부 지시가 인민반 회의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자강도 등 다른 국경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노래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생활상에 대한 언급 자체도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 모습만으로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고 술자리나 친목 모임도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탈북 시도와 외부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 간 대화와 접촉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에서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에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양덕은 오후부터 한때 소나기가 지나

0: 시작하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 포우 15도, 양덕 14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4도, 진남 포우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예정인데요. 아침에 나가실 때 우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4도, 구성 11도, 강계 10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4도, 구성 23도, 강계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개성에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4도, 해주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15도, 개성과 신계 13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원산과 평강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미끄러운 빗길에 발걸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6도, 함흥 12도, 해산 7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3도, 북청 18도, 해산 2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정진이 오후부터 무산이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움기와 성진 12도, 무산 4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9도, 움기 17도, 무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고요.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끝차장 전해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서커스 단원이 높은 밧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여러 번 왕복하면서 사람들이 놀라 박수를 보내자 그 단원이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저 밧줄 위를 자전거로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믿고 있다고 답하죠. 그러자 그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 내 자전거 뒤에 타실 분이 계십니까? 이 물음에 아무도 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 몸을 맡길 만큼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때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이 앞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곤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만 머무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악한 세력 에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오늘의 첫 찬송 믿음으로 가리라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느냐? 이건 인간 상식에 이룰 수 없는 건데, 인간 상식에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나? 전 네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째로 사랑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교훈을 배워야 되지요. 세 번째로 전략하는 거 배워야 돼요. 네 번째로 그 기적에서 질서를 배워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여기 불쌍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참 우리들은 대중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굶는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정이나 연민이나 측은히 여기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고 그러죠. Compassion, 불쌍히 여겼다, 사랑스럽게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다시 로마 속국의 국민으로 있으면서 서러움과 수탈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나라 뺏긴 민족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 사랑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0: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꼈죠. 사랑을 느꼈죠.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을 느꼈던 까닭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의 이처럼이라고 써놨대요.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두 곡 더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이란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 깊던 구시험을 풍파만던 나날들, 멍들고 어둠이 많던 이 마음이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의 그 따사로운 햇빛으로 멍들었던 이 가슴에 봄날이 눈썩이 마냥 모든 소름이 다 녹아버리고 지금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어 영혼 깊은 곳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었던 다윗의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생의 앉고 일어섬과 죽고 사는 것, 솟구치고 곤두박질 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여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1: 우리 영혼의 봄날이 되어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북한이 고향인 난희 자매님이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오늘의 찬양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이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햇빛과 노래 한 자락과 봄날과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추이기를, 주님의 밝은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줄을 믿으면서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찬양과 영광과 희락과 평화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루 가운데, 오늘 북녘당 가운데에도 이 사랑이 가득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북한이 고향인 란희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 했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번에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란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안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심판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다윗과 그 집안에 내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순위가 제일 높았던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즉각 미워하여서 내치게 됩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를 분이 여기고 2년 동안 마음의 칼을 갈다가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구술방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 사랑하는 아들로 기억하고 있던 이 아들과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게 된 요압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이 지은 죄 때문에 만나기를 거부하고 2년 동안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들로서는 이 일이 화가 나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다시 요압에게 중재를 요청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만 진정한 화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은 반역의 마음을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파에 있는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면 중간에 압살롬 자기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는 일이 다 옳고 바른데 너의 일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4년 동안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헤브론에 가서 반역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화하는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년, 길게 보면 12년, 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굉장히 깊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연이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일들은 다윗의 마음이나 영적인 심령들을 충분히 절망 가운데 처하게 만들 만큼의 그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 선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윗은 자기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행위를 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판과 또 회개와 회복에 대한 귀한 내용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사례를 다윗에게서 보았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여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선지자는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음식을 끊어 금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아이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몸이 상할까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7일 만에 아이가 죽죠. 신하들은 이 소식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자기의 몸을 저렇게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에 왕이 얼마나 절망하며 무너질까를 염려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을 알고 다윗은 오히려 일어나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준비케 한 후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로서는 이러한 다윗의 행보가 정반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의아합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한들 다 부질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한 심판이 행하여 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잘못함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나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설 뿐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그 간구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응답이 없으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돌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길을 쫓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평생 나와 동행하시며 은혜 주신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겁니까? 나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영원한 왕권을 허락받은 사람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럴 거라면 전 안 갑니다. 여러분들 평소 하는 기도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 다윗이 그 기도가 아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아이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통치의 어떠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에 용서받은 니느웨 같은 경우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때 선제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나라의 군대가 강력하여서 주변 나라들 많이 정복하였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고 그래서 전리품이라든가 또 노략물이라든가 조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경계해야 할 적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 역학관계에서 볼 때 요나 선지자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면 그 반사 이익을 얻어 북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애국심 차원에서의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요나는 즉각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될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망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붙들어 니느웨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때 앗수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는가 하면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두가 금식하라. 사람과 모든 짐승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조서를 내렸는가 하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쳐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앗수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만 혹시 마음을 돌이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은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앗수르의 왕과 백성들은 심판이 정해졌지만 혹시 주실지 모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요나서 3장에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방 민족인 앗수르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강성케 해 주셔야지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여전히 강성한 국가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에게 앗수르 수도의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은 멸망당해서 다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앗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

흥왕한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아수르가 흥왕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아수르가 흥왕하든 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지 다른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뛰어넘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나서인데 요나보다는 아수르 왕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역대하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마야를 보내셔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 일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뉜 이 일은 내가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즉각 순종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던 것을 그치고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성읍들을 방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다 망명해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르호보암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강성해졌다. 이 말씀이 역대하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2장 시작하자마자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은 자기가 한 줄 알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스마야를 보내셔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넘길까? 아니면 넘길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할 만큼의 심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 했다고 봐주는 거죠. 어쨌든 스스로 겸비하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 부분이 참 재미있죠. 조금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르호보암과 유다를
잠깐 조금 구원

주십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솔로몬이 자랑하고 그 후대들이 자랑했던 것다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금방패 대신에 노방패, 그것도 많이 만들지 못하고 겨우 몇개 만들어두게 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군인들이 이 노방패를 꺼내들고 와서 보여주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다시 경비고에 갖다 넣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이만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저앉은 상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조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단하게 겪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 심판은 필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도, 심판도, 회개도, 회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기에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신의 영과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절망과 낙심의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기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내가 알고 붙들고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이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간절히 주 앞에 호소하는 모든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모양의 어려운, 그래서 때로는 아주 처절한 고난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들은 여러 모양일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나 부모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의 내용들은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면 내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너무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그 방향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적국이지만 앗수르 왕의 기도나, 그리고 죄로 인하여 떠났던 르호보암이지만 그들의 기도의 맥락은 단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다 감추어내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죠. 많은 이방 땅을 다니면서

0: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환영하여서 복음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전했던 경우는 몇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가 심해지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복음의 문을 넓히시고 이 일을 도울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강력한 주의 일이 되게 하셔야지 왜 고난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기도가 훨씬 쉽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의 진보,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유명하거나 부자이거나 권세가 있거나 높은 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미천하고 하찮고 가진 것이 없고 이름이 뛰어나지 않은 자들을 불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해집니다. 여러분이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징계를 하지 않아 그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다 누리면서 별 고통 없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좋은 복된 삶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득달같이 쫓아오셔서 나무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두렵고 무섭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여 징계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어떤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 행복한 자여, 너희 같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참 너희를 깊이 사랑하신다. 너희 이거 놓치지 말고 잘 살아라. 모세의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과 여러 예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로 대변이 되는데 이는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리가 은혜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받아야 되고, 참 어렵죠.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는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을 이어가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허락하셔서 멈추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 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바른 신자의 고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에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려지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 북한 전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모두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목포가 18도, 강릉과 여수, 포항과 제주가 17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가 16도, 평양이 1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춘천이 14도, 함흥 12도, 강계와 청진이 10도, 해산이 7도로 시작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28도, 부산이 27도, 서울과 대전, 광주와 제주가 26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목포가 24도, 함흥이 23도, 강계가 21도, 해산 20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개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피느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너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에입니다. 참으로 많은 문제들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남몰래 울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실 겁니다.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나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놓여나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시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선 언제 벗어날 수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에선 언제나 헤어날 수 있는지, 자녀와

파도가 없는 바다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긴 바다가 아니죠. 인생이란 바다에서 살아가면서 파도가 없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어처구니 없는 소망이 될 테죠. 우리에겐 오직 사실 하나의 문제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일 큰 고통이 아닐까요?

나의 노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의 곁에 계셔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노래할 때 나의 찬양을 들어주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심과 거짓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영혼 없이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어도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청구서를 내미는 행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진심으로 노래합니다. 나 또한 아버지의 노래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다른 바라는 것 없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희망이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의 영광, 그 이상의 것을 준다. 나는 너희의 현재의 영광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인 희망을 소중히 간직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걸음을 내딛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응답해 주리니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다 잘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7장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여자는 죄가 엄청 많은 여자라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여인의 얘기는 사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 마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마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자가 엘라베스트 향수병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자인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네 사람의 복음 전도자들이 기록했을 때 자기 본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마태는 이러한 관점에서 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기록을 한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기록을 했던 그 기록에 마가복음은 족도 다 뺐어요. 족보 없어. 예수님 그냥 시작을 바로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묘사를 해서 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는 각도에서 자기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조금 조금 다 다른데 이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은 좀 단순하게 나왔어요.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 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창조보다 귀한 것은 구원이에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내가 보니까 불청객이요. 초대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거길 왔어.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향유병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기름이 흐른

산까지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해서 접대했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은 틈틈이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아담 그 다음에 부인 해와 거기서부터 쭉 여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만큼 여성의 위치를 향상시킨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당에다가 여자석 이쪽에 거기 카탱을 쳐요. 남자석은 이쪽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이 가서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역사. 그러면 그 여인은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인정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상에서 그 여자의 얘기가 종종 나온다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자는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지만은 인정을 받았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 보세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었음에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지, 초청받지도 않은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무조건 염치에 불구하고 인사 불구하고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야, 죄는 여자만 짓는 것이 아닌데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남자나 여자 다 죄인이고 그 죄가 용서받았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런데도 가만 놔두는 거 보니까 예수가 선지자는 아니로구나 결론을 미리 지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자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염치에 불구하고 초청을 받았던 안 받았던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면서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참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진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once for all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를 가리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모방하는, 모략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나면 누구든지 죄인이든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내가 내쫓지 않고 다 그 사람을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말씀. 나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첫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죄가 많은 여자예요. 인간이 봤을 때도 그 여자는 죄가 엄청 많아요. 남편 다섯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런 여자가 오정에 우물에 물 길러 왔죠. 나 성경 보면서 보통 물 길러 가는 건 아침 일찍들 물 길러 가요. 내가 어려서 자랄 때 우리 동네 우물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 가보면 다 물 길러 와요. 근데 이 여자는 아침에 못 오지. 왜?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그래서 오정에 물 길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은 예루살렘 쪽에서 유다 쪽에서 갈릴리를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요. 왜? 사마리아는 사실 혼합,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반석하는 사람 같이 결혼하고 모든 게 다 혼합주의로 있는 데라 유대나라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서 갈릴리를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간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나절에 피곤하죠. 예수님이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갔을 때 이 여자가 물을 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물 좀 달라고. 그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만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나라 사람하고 상종 안 하는데 왜 나더러 물을 달래느냐. 예수님께서 물 달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때 그 여자가 신앙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숭배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옳으냐 거기서 하는 게 옳으냐.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았더라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는 변했어요. 그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 죄를 다 얘기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봐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여자는 사실 전도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 과거를 들췄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게 전도지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우물 곁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만나고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됐죠. 나는 삭개오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대.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 너머로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우리나라 뽕나무는 조그만데 거기 뽕나무는 큰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뽕나무에 가 있는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고. 나 그 뽕나무 가서 봤어요. 아, 이 우리나라 브라다나스 나무 길가에 있는 것보다 훨씬 커. 거기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을 다 제치고 뽕나무 앞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속히 내려와서 뛰어내려왔어.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만약

누겟을 토색했다면은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 회개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삭개오도 돈 걷는 사람으로서 많이 잘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야 삭개오를 예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 가족까지 변했죠. 바울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눈에 못 씌었던 것이 다 없어져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로 변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수고했던 바울. 그가 늘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는다. I die daily. 나는 예수를 위해서 매일 죽는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해놓고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죠. 나는 목사 될 생각 꿈에도 없었어.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 가서 예수 믿고 목사 되기로 하나님께 사명 줘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미국 처녀 하나 데리고 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우리 사람이 얼마 전에 낙상해서 허벅지에 금이 가서 지금 아주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내가 원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병원으로 직행을 했어요. 어저께는 웃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많이 회복되고 가는 도중에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고 조금만 더 있으면 나올 테니까 안심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Church Research 잡지에 한번 나왔어요. 죄인들을 판단하지 않든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신다.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이런 거를 내가 보면서 아, 나 17살 때 예수 잘 믿었다. 그냥 고집 세고 안 믿었으면 지금 뭐가 됐을까? 현재의 죄도 사해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7장 38절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의 한 방울의 눈물은 누가 말하기를 5캐럿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물, 감격의 눈물도 될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여자는 미래의 죄도 아마 다 사함받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췄다. 입맞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증표예요. 바리새인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 죄인 여자는 예수님 발에다 계속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흠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향유를 붓는다. 헌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이 시카고 근처에 있는 미시간 호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시간 호숫가에서 허덕이며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헤엄을 쳐가지고 17명의 생명을 건져줬어요. 그런데 그 17명 중에 한 사람도 와서 자기에게 감사 표시한 사람이 없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래도 문둥이 하나가 돌아와서 사례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혹시 내가 그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아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인생, 그런 사람이 나는 되지 말아야지 몇 번이고 다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 또 힘들을 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받은 것도 중요한데 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받을 때 이것은 교훈의 지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함받은 증거가 되고 후손에게 길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데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참 누구한테 인정받는다, 친구들한테 인정받는다, 상사한테 인정받는다, 부모님에게 인정받는다, 담임선생님에게 인정받는다, 이거는 엄청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 사람 어떠냐고 물어봐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깝게도 하지 말고 하는 게 복될 거라.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인, 우상도 섬기던 죄인이고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죄인이고 동네에서 버림받은 여자, 예수님 만나서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은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한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천국에서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저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얀마, 버마에 선교를 갔을 때 17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기다가 17년째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그 후에 저스는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쇠고랑이 다리에 채워졌고 많은 매맞은 자국이 등에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엣나이름 저슨 선교사 다리에 체인의 상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국 복역하면서 감옥에 팔에 쇠고랑 찾은 데 그 자국을 보고 버마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그 엣나이름 저슨 선교사가 침례교 선교사예요. 지금 버마에 가보면 침례교회가 불교 다음에 제일 큰 교단이에요. 왜? 엣나이름 저슨이 거기서 어렵게 핍박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사람들이 다 침례교인이 돼서 랭군에 가보면 제일 큰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하나님께서

0: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의 결과,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은 엣나이름 젖슨의 생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17년 만에 원주민 한 사람이 회개하고 가능케 했던 것은 그 죄에 대한 얘기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기에 지금 버마에는 많은 침례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해와 드리고 마칠게요. 1963년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인한 사형수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그 감옥 생활 중에서 그에게 밥그릇을 따지는 선배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도소는 밥그릇 따져서 높은 사람, 얕은 사람을 정했는데요. 한 번은 창살 사이로 엿보고 있는 교도소 소장의 눈을 숟가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음담 패설밖에 없고 거짓밖에 없었습니다. 물건들을 훔치는 죄로 형을 받고 추록하자 안갚음으로 보인을 신고한 가족 전체를 몰살시킨 사람이죠. 고재봉, 지금도 찍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신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으니 당신도 읽어보라고 성경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고재봉은 호기심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게 변화되어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토록 포식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된 것을 보고 놀란 재소자들 2,000명 중에 1,800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간 그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매이며 기도를 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고재봉이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군 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게 해 주시며 저를 사형 집행하는 사수는 저를 주님께 보내기 원하여 쏘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를 뵙게 되었사오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고재봉이 입을 열어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고 떠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송 부르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만큼 죄는 안 지었을런지 모르지만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 침례교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돌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분명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한 번, 두 번 말씀 읽는 것을 놓치면 말씀과의 거리가 손에서, 머리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다시 돌아오는 건 더 힘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1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매일이고요. 오늘도 기도문으로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매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매일이라고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도 아침에 임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밤을 지키시고 나의 아침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기쁜 일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내가 그 뜻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시험 들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를 선물로 허락하소서. 그들을 신뢰하여 옳은 길로 인도할 때 거절하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나의 마음에 선한 길을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나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서

원한 길을 거절하는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의 단어는요,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매일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9139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0582님, 매일 이 시간 귀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고요. 686364님, 출근길 항상 극동방송을 바라보며 귀는 방송을 들으며 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9277님, 매일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름철 말씀으로 쉼과 휴식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잠언 낭독 프로젝트를 빛나는 오늘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낭독 그리고 이름 이렇게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요.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방송사로 와서 녹음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또 몇 분이 빠지시더라고요. 한 10분에서 12, 13분 정도 더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장을 여러분이 낭독해 주실지는 모릅니다. 답을 해주시는 선착순으로 순서대로 지금 정해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았을 때 인생 말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음을 나누다 보면 들으시는 분들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잠언 낭독에 도전해 주실 분들 샵 0981번으로 낭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할 때 매일 샵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매일매일이고요. 잠언 낭독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은 낭독 그리고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또 교회 등록부에 여러분이 있다고 내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배당에 이렇게 왔지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듣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큐티를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몇 번 정도는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볼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다가 만약에 그 말씀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말씀에는 순종하거나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는 않는, 믿으면 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아, 저기 삼성 그 주식이 3일 후에 20배가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빌려서라도 다 투자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으면 거기 자기 인생을 걸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썩을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것을 얻지 못해도 잠시 잠깐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일 수 있고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일 수 있지만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한번 놓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바빠서 저거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고 썩고 허무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바쁘지만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세상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한번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헛것이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슬람교가 막 이 서로마를 진격할 때 저쪽에 있는 이 기독교를 통합한 왕이 있어요.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뭐 요즘은 세계사를 배우지 않지만 이제 샤를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200여 년 전에 그분의 관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무덤을 도굴해 보니까 이제 통치자의 이 막대기를 들고 무릎에 성경책을 뒀는데 한 구절을 딱 이렇게 손가락이 한 구절을 딱 가리키고 있어요.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천하를 얻었다고 한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은 내가 평생에 수고한 모든 것들은 허무한 수고가 되고 말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주님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이 허무한 삶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허무한 삶을 위하여 불러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 이제 의심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밝히 그리스도이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미 말을 했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은 거지.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은 거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사이에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도 나와 있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표적도 나와 있고 38년 환자를 일으키는 표적도 나와 있고 또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도 나와 있고 오병이어의 표적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자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표적도 있고 이제 11장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도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건 다 표적이에요. 뭘 표적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명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많은 표적으로 증명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할까요? 아마 요한복음에 기록한 표적이 일곱 가지지 이거보다 더 많은 표적을 예수님은 행하셨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 그 표적은 이 땅에 책으로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행하셨지만 일곱 개의 표적만을 여기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일곱 개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와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니까

어떻게 죄인이 소경된 눈을 뜨게 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럼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다. 세상에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믿으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뭐라고요? 이성적인 추리를 통해서 동의가 돼야 믿겠는데 예수를 믿는 거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이성적인 동의가 가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래서 눈으로 보고 수 없는 표적을 봤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성적인 동의가 가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도 넣어보고 못자국에도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너처럼 보고 듣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보기나 했어요? 듣기나 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다 본 사람도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될 텐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냐?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정의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교적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라고 하는 나에게 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 이 예배를 통해서 육신이 앉았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교제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교통함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예배에 왔지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배워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제 이 눈으로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귀로 예수님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화가 있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서 나에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가슴에 와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다 또는 성령의 조명이다, 또 우리 말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이라는 의심이죠. 의심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왜 안 믿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 양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군의 연병장에 갔는데 그 수천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군대 보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이 있어도 자기 아들이 보여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 왜 아세요? 창세 전부터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나는 그분을 몰랐지만 그분은 나를 알고 있었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분이 나를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양이 된 사람들은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젊은이가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있지만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죠? 예, 이 세상에는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젊어져서 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사업을 해서 무슨 돈을 벌거나 그럴 가능성이 우리 전혀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 나이 든 과부가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젊은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이 청년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언급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우리 소유를 다 주고 따르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자기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뭐 순종도 안 해도 되고 십일조도 좀 안 해도 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보다 구원이 쉬운 게 없어요. 예수님만 영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믿기 때문에 거기 내 인생을 거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게 양이거든요. 그런데 믿었어요. 공짜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떤 대가도 희생도 거기 내 인생을 걸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양은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시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래의식, 공로의식이 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그때에, 그죠?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가 아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 인자가 자기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도 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는 오늘 설명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내 인생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세상 것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이 땅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왜? 믿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요. 내게 주신 계명 하나하나가 나를 해치려고 나에게 손해를 주려고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봐라 봐라 교회는 또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 차이는 의심과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따르는 그 차이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27절이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28절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양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 수 없는 얘기를 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끊으면 망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0: 신앙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런 단순한 우리의 신앙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나는 그냥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들어야 될것 아니에요.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다. 인생은 단순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이제 신앙의 고백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뭐 탁월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뭔가 전쟁에 탁월한 실력이 있었다든가 세상에 어떤 은사가 있었다든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 자녀에게 너는 이런 탁월한 걸 길러내고 개발하고 그래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아주 이 단순한 신앙,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가장 귀한 자리에 두셔서 복음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다대교회 김덕현 목사님입니다.
1: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와 자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하신 선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방선거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정을 든든히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내일과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 11일 목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 매일 매일 두 글자거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매일이라고 남겨주시면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매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매일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고요.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네. 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네. 어려울까요? 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다른 사람도 비슷할 겁니다.
0: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네. 매일매일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가까이 하고 계시잖아요.
1: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이 닿아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미리 만들어놔야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바울도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자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저절로 자라가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내가 먼저 말씀을 찾아 읽고 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네. 나를 좀 가둬놔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그런 상황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더라고요.
1: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성자 예수님은 영광을 돌리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

0: 두 분 하나님을 사랑했도록 엮는 분으로.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1: 네.
0: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여러분 어렵지만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0: 아멘.
1: 그리고 혹시 매일매일이 아니라 뭐 오늘 읽었는데 내일은 또 놓치게 됐다.
0: 네.
1: 그러면 오늘 놓쳤다고 내일 또 놓치고 모레도 놓치시면 안 되고,
0: 네,
1: 하루 놓친 거는 다음날 바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0: 네.
1: 이게 3일, 4일, 5일이 되잖아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그러니까 경험담입니다.
0: 맞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네, 이제 큐티 계속 이제 꾸준하게 하거든요.
1: 네.
0: 큐티방도 만들어 놓고. 근데 이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하면 영영 이제 안녕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일주일에 내 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어 가는 거, 52주를.
1: 네.
0: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안 됐다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1: 네,
0: 괜찮아 또 시작하자.
1: 네.
0: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출석 단어는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할 때 매일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빛나는 오늘에서 여름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잠언 한 장 한 장을 낭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0: 좋네요.
1: 31장까지 있잖아요, 잠언이.
0: 네.
1: 그래서 31분이 필요한데 어제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한 분이 한 17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13분이 더 하셔야 되네요.
1: 그러니까요.
0: 용기를 좀 내셨으면
1: 그러니까요.
0: 좋겠습니다.
1: 근데 또 뭐 전화로기로 녹음해서 보내주는 줄 아는 분들도 계셨고 했는데요.
0: 네.
1: 방송사로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소개도 좀 하시고.
0: 아, 그렇죠.
1: 그걸 또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
0: 그렇구나.
1: 낭독하시는 모습.
0: 맞아요. 이 차에 오셔서 방송국 구경도 하시고.
1: 네.
0: 같이 기도도 하시고.
1: 방송으로도 여러분의 음성이 나가고.
0: 맞아요. 좀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따뜻한 곳입니다.
1: 자,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낭독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0: 네,
1: 교회까지도 같이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또 이단들이 워낙에
0: 맞아요,
1: 많이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저희는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신청하셔가지고
1: 네,
0: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고 그리고 그렇게 또 주변에 주의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퍼뜨리는 거 또 함께 동의하겠으면 좋겠습니다.
1: 자, 낭독 그리고 성함, 교회 이름까지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언 몇 장을 읽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마 인생 말씀이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 낭독 그리고 이름, 교회 이름까지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오면 어차피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1: 네.
0: 그냥 읽기만 하면
1: 하시면 됩니다.
0: 되는 정도로.
1: 네.
0: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의 목소리를 경남 지역 전체에 한번 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것도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0: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1: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0: 힘내
1: 송.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힘내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찬양으로 또 여러분에게 힘을 줄지 그 찬양을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늘 소개해드릴 찬송가는 감옥에서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다음 중 오늘 소개할 찬송가가 무엇일지 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2번 내 평생에 가는 길.
1: 와, 오늘의 보기는 네. 역대 네. 가장 어려운
0: 난해하죠.
1: 그런
0: 두 개 다 비슷한 것
1: 보기가
0: 같아요.
1: 아닐까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힌트가 있다면 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다.
0: 맞아요.
1: 네,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찬송을 좀 바꿔 말하면
1: 노래.
0: 네, 맞아요.
1: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찬송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보기 다시 한번 주시죠.
0: 1번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2번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 자, 정답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끼는 찬송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찬양송가의 제목은 무엇일지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보기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1: 1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2번,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0: 자, 정답 무엇일지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또 묵상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살다보면 아무리 발걸음을 옮겨도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잖아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 네. 길이 막힐 때가 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오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죠.
0: 네.
1: 그래서 기대했던 문이 뭐 닫히기도 하고 오늘 나누려는 바울과 실라처럼 예상치 못했던 뭐 그런 감옥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제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왜 하필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만나게 될 바울과 실라도 바로 그런 질문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0: 네.
1: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를 가는데 원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안 가고 그 터키 북부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건너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0: 네.
1: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향해 가잖아요.
0: 네.
1: 근데 빌립보는 이제 어떤 도시였냐면 이제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로마의 가치관이 있고 또 세속화된 도시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뿌리 내리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어요.
0: 네.
1: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빌립보에 갔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가자마자부터 하나님께서 막 빛을 확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사도행전 16절을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가지고 네. 그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주변 사람들이 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인을 도와줘서 고맙다 막 박수치면서 어떻게 보면 환영하고 그 사실을 기뻐할 일 같은데 사도행전 16절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 뒤에서 여자를 조종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싫어했던 거죠.
0: 그렇겠네요.
1: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은 살아났지만 돈줄이 끊어진 까닭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돼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걸어서 또 온 거고 복음을 전했고 또 굳이 터키 북부 지방으로 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보낸 건데
0: 네.
1: 어떻게 보면

0: 순종의 자리에 고난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1: 이러면 하나님 일 못하죠.
0: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순종하면 잘 될 거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헌신하면 길이 열릴 거야. 뭐 그런 생각하는데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감옥 가고, 충성했는데 눈물 흘려야 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어떤 그 흐름들을 통해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를 하나 정해 이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또는 1년 또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감옥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워져갈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1: 아멘.
0: 근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 바울이라면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모르지 않았을까요?
0: 맞아요. 이사야도 우려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도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은 우려와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직 그걸 알지 못했죠. 아마 바울과 실라가 아니 굳이 안 간다는 거 여기로 와가지고 매질당하게 하고 왜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아마 억울하고 답답했을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해서 매맞는데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 매맞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팠겠죠.
1: 네.
0: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밤에 놀라운 장면 하나 보여주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 그러니까 같이 갇혀 있던 그 네. 주변 죄수들이 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0: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기도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1: 도와주십시오.
0: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찬송했다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1: 찬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참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확신을 주셨을 때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찬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감옥은 여전히 닫혀 있고 몸의 상처는 그대로고 뭐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노래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곧 지진이 올 거야. 감옥문이 열릴 거야. 뭐 간수가 회심할 거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노래했을까?
1: 아니죠.
0: 맞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을 보면 그 믿음의 노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보여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결국에는 그 감옥의 관리자였던 간수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는
1: 네.
0: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길게 봐도 한 달이고 더 길게 봐도 한 1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실 때 그 1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년 뒤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면서 아니면 3, 40년 뒤에를 기획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비를 넘어가 계실 때가 있을 거거든요.
1: 네.
0: 오늘 청취자들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들 남편 위해서 내가 지금 2, 30년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남편이 술 먹고 여전히 남편이 불신앙적이고 여전히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찬송이

0: 바로 그런 결박 가운데, 그런 변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없다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한 노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송은 형편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기도가 응답 안 돼도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가 즐겁게 부른다. 이 노래를 부를 이유는 주 예수님이 여전히 내 마음에 오시고 주 예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보다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 눈물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두운 나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를 향한 이한 노래가 다시 살아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노래, 감옥도 가둘 수 없는 노래, 눈물 속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그 기쁨의 노래를 오늘 하루 좀 그렇게 불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지금 전해드릴게요. 끝으로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바로 오늘의 힘내송은 이 찬송가였습니다. 정답 뭔가요?
1: 1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였습니다.
0: 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로 오늘 묵상과 함께 찬송 나눠봤습니다. 오늘을 지내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내셨으면 참 좋겠네요.
1: 네, 맞아요. 오늘도 뭐 어떤 분에게는 좋은 날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또 한 고비를 넘겨야 되는 또 그런 어려운 날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의 찬양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가 매일입니다.
1: 매일.
0: 매일. 매일 이렇게 찬송하면 좋겠죠.
1: 아,
0: 매일이고요. 또 낭독하실 분들 꽤 지금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분 정도 더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지금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0: 네.
1: 잠언을
0: 낭독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전체가 아니고 한 장 한 장씩을 맡으셔서 그래도 방송으로도 내보내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1: 예. 본인이 준비해놓고 놓고 여기서 방송국에서 다 준비해오니까
0: 예. 읽기만 하시면 되는 연습을 좀 해오시면 좋죠.
1: 맞아요. 목소리 상태만 잘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네. 이게 됩니다.
0: 네. 네. 자, 낭독해 주실 분 낭독 그리고 성함과 교회 이름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특히나 빛나는 오늘도 그런데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제작될 수 없는 것이겠죠.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송철승 목사였습니다.

시편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증오의 바다, 원수가 일으킨 혼돈에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으나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여.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하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리라. 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리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선한 이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온전한 이들은 주님의 온전하심을 맛보고 진실한 자들은 주님의 진실하심을 맛보지만 악한 자들은 주님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환히 비추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납니다. 나 날강도 때를 박살내고 높디 높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그분은 누구든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느냐?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같은 신이 내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똑바로 겨누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나 사슴처럼 뛰며 산 정상에 올랐다. 그분이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 청동활도 당길 수 있다. 주님은 내게 구원을 갑옷처럼 입혀주십니다. 굳센 팔로 나를 붙드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주께서 내가 선 땅을 든든하게 하시니 내가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뒤쫓아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기진하기까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탈을 먹이고 그들을 아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깔아뭉갰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장시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거만한 자들을 박살내셨습니다. 나의 원수들, 주님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나를 증오하던 그들 내가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형님 하고 외쳐댔지만 그들의 형님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도랑에 오물 버리듯 그들을 던졌습니다.

입니다. 주께서 티격태격 다투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문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나를 섬겼습니다. 내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항복하고 은신처에서 기어나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8편 16절에서 45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 비교의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면 분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동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주파수를 극동방송 주파수에 맞춰야지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주파수를 세상에 맞춰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생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심사는 오직 내 육적인 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 거기에만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을 다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내 육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관심은 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온전하게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하나로 온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는 영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이 깨어져서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도 세상의 그 권세 아래 그냥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일에만 그 감각만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닫혀지고 귀가 막혀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하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배도 자기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길 때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0: 욕망을 이루는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 봉사가 그냥 육적인 일로 끝납니다. 교회 활동과 영적인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불평이 생기면 그는 자기 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공로, 자기 일 거기만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교의 늪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하고 대조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령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령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의 일은 철학으로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가 아무리 철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영으로 듣고 그리고 기도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우리 영혼이 춤추는 것이고 우리 영혼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날마다 얻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영이 살아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할 때 막 그 영혼이 춤추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 어떤 물건처럼 내가 한번 소유하면 계속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귀로 듣기에 즐거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풀어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 때문에 지쳐있을 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어떤 비교가 있어도, 어떤 사람들의 판단과 어떤 사람들의 말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른

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0: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소개할 게 별거 없고 진해중부교회 담임 목사고 우리 극동방송과 관련해가지고는 한 20년 이상 소망의 기도 섬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이 제가 참 보람되고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1: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느끼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0: 저는 뭐 특별히 뭐 재주가 없어가지고 뭘 하나 맡으면 뭐 어쨌건 하지 마라 그만하라 할 때까지 좀 하는 성격이라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꼭 그랬으라기보다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가끔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참 문자를 받을 때 너무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지만은 그런 하나님 이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1: 이곳 경남 땅에 창원 극동방송이 세워진 후에 변화된 점들이 있었나요?
0: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우리 지사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극동방송을 저도 사랑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이 방송의 능력이 힘이 크다. 성도들이 물론 뭐 집에서도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운전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많이 듣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이 방송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비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20년 전이나 30년 전보다 지금 더 우리 극동방송이 더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뭐 제가 뭐 특별히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 어쨌건 지역교회와 더불어 함께 사역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방송사에서 주일마다 그 교회 방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그다음 그러면 관심사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극동 방송 그 좋겠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 극동 방송 화이팅!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 뭐 사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암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 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의 인생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을 사람들이 흔히 표현할 때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복받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열망이 강해서 그가 하다 보니까 자기 형님의 장자권까지 빼앗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런데 그것이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었고, 그래서 800km나 되는 자기 어머니의 그 친정집으로 이 바다나란 하란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자기가 피해서 살만한 집, 거기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살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여기는 음모와 술수와 이 거짓과 탐욕이 판을 치는 냉혹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웬만큼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에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가오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후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결국은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반열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기회가 바로 이곳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 기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마다 다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는 그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야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기준,

그를 야곱으로 하여금 사기꾼에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것, 이 믿음의 기준이 뭔가, 인생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29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정말 죽도록 수고해서 예수지 않으면 이런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31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고단했던 노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더위가 아니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열기 가득한 광야의 폭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위는 뼈마디가 시려운 혹한을 말합니다. 여기 그걸 무릅썼다. 그런데 무릅쓰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카르라고 하는 것은 삼켜버렸다, 먹어치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문 그대로 지켜가면 낮에는 폭염이 저를 삼켜버렸고 밤에는 혹한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처절한 고백이죠. 살을 내는 듯한 그런 추위와 폭염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외삼촌 당신도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죽도록 한 거죠. 그리 되면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 뭐냐면 이 삼촌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요 열 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열 번이나 사기친 거죠. 게다가 7년간 무료 봉사를 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이 아내 라헬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 사기를 치면서 7년을 약속하고 모슴처럼 일했지만 사기를 당해서 결국은 14년의 세월을 무보수로 일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에 보면 그는 가족은 많았는데 무일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족은 늘어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봐도 너무 힘들고 위로 어르신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매일매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짐을 지고 있고 자신도 서서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드러나면서 아픈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함께 묻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그 이유가 뭐냐? 이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로트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에 무슨 이론이 있는가 하면 통제 위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외적 통제자와 내적 통제자로 나누는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환경 앞에 주저앉고 그 다음에 무력해지는 사람을 외적 통제자라고 얘기해요. 내적 통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사람을 내적 통제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내면적으로도 자기를 이겨낼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집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할 때 그 아버지의 축복이 뭐냐면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약속의 이업을 함께 이을 그 너희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박혀져 있었어요. 나는 도망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야.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 확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베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정말 그 아버지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있는 그런 백성으로 축복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와 언제나 너에게 공급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는 환경이 나빠서 좌절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강해서 뭐 이겨낸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자기의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이었어요. 자기 속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 하나님이 두신 거야. 나는 도망자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유업을 이룰 사람으로 만들었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는 이 사명자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리 팔자가 사나워서 일마다 막히고 어렵고 힘드냐, 자식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잘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망자가 아니야, 회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단지 그가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사실들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또한 야곱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 아니야, 라반의 재산 불려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얻어먹기 위해서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비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고 고생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만드셨어. 여러분 축복의 증거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축복의 증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증거장이 될 만한 용량이 안 돼요. 축복의 통로는 훨씬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야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절망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는 늘 피해자나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비록 아픔의 자리요 어려움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린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명자로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야곱이 이 과정을 거쳤기에 축복의 통로로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마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로 그 사명과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삶과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여기에 머물라. 라반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라반이 사기를 많이 쳐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은 열심히 일했다고, 정책을 잘 세웠다고, 사기를 쳤다고, 남을 속였다고 다 성공하거나 부해지진 않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0장 30절 보니까 야곱이 그런 얘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 집이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그리고 복을 받거든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닿는 곳마다, 걷는 것마다 삼촌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일상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구조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선교적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염과 사정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그는 형들에게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더라. 보았다 그랬어요.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은 여기서만 아니에요. 여기서 모함받아서 그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 간수장이 바라볼 때, 오, 저 아이는 뭔가 달라. 정말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던 것 같아.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저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뭐였어요? 직접적으로도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그들이 꿈을 꾸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이 꿈을 누가 해석할까 할 때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해석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네가 꿈을 해석 잘한다는데 네가 한번 해석해보라 그럴 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노예이면서도 죄수이면서도 존귀한 왕 앞에 섰는데 거기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자기 외삼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이라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축복할 때 주께서 그 길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내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라, 여기를 떠나고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행동, 이렇게 하는 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 당신들이 볼 때는 남편이지만 이상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형통한 삶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발길이 닿는 곳에, 라반의 집이 부유해지듯이 바로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유리창과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방화벽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과 입술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마는 이 세상 그 노래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자녀들도 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바로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내 내면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잔꾀를 내려놓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자 라반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품삯을 제안하라고 하죠. 이때 야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서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만 해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양들 중에, 양들이나 염소 중에 얼룩얼룩한 거나 점 있는 거거나 이런 것을 자기의 소유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라반이 이거 웬일인가 웬떡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라반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있는 양 중에 뭐 얼룩덜룩하고 염소 중에도 또 흰 것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저 아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 양 희고, 양은 주로 희죠? 희고 검은 염소는 야곱에게 맡기면서 이 거리를 3일 길을 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교배하면 엉뚱한 것이 나올까 봐 멀게 한 거예요. 이 말은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탐욕을 부려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세워서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물을 먹는 개천에 세워서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어요. 놀랍게도 얼룩얼룩하고 튼실한 양들이 무더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민간요법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내려오는 마법입니까? 야곱은 31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아내들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세운 것은 야곱의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았던 믿음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동 경제학에 보면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이밍 효과인데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세상을 보는 틀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관점이라고 그러죠. 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해서 지식을 얻었던 것, 또 영향을 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보는 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보는데 이 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라반은요, 야곱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틀 속에 가두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야곱은 이 틀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이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 보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듣는 대로 듣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그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식을 얻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내 틀이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틀로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지난 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오늘 돌아와서 보니까 아, 그때를 내가 지나왔구나.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올 수가 없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삼촌이 만든 그 틀 속에, 세상이 만든 틀 속에 거기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베델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바로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받아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